너 지금 마음이 어때? 이런 질문 받고 차마 입이 안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음악가라면 이렇게 연주하고 싶다. 혹시 그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으십니까? 비제의 무언가 여섯 개의 라인의 노래 중에서 다섯 번째 곡 비밀 요한 블랑샤르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멘델스존의 무언가 폴의 무언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비제 선생님도 무언가를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뭔가 계속 반복되는 음형이 말하지 못한 내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받았습니다. 이렇게 촉촉하게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는 오늘 가정음악 첫 곡으로 무언가 전해드렸어요. 가정음악으로 오셨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 때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9310으로 보내셔도 좋고요. 콩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무료로 언제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샵9310으로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에서 이디야 커피에서 제공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려요. 커피만 꼭 드셔야 되는 것 아니고 커피 못 드시는 분들 다른 음료로도 치환이 가능합니다. 8803 쓰는 분이 어제 이런 사연 해주셨죠. 아침 일찍 5일장 들러 간식거리 사고 근처 음악도서관에서 책도 보고 음악도 들어야지 했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 휴관이었다고 어쩔까 하다 가까운 수목원으로 향합니다. 시골길 담장마다 풍성한 감나무며 모과며 호두며 마냥 눈이 즐겁다가 산자락 재선충피로 벌겋게 시들어 죽어가는 소나무 군락보며 가슴이 아프기도 한 가을 아침이라고. 가을 산길 휘두르며 폴의 팝안을 듣고 싶어 신청하신다고. 8803 쓰는 분은 참 많은 거를 느끼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감나무가 정말 요새 아름답죠. 그렇기도 하고 또 죽어가는 소나무 군락 보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셨던 8803 쓰는 분께 오늘 어제 듣고 싶으셨던 그 곡 준비했습니다. 폴의 파반느 오늘 알브레트 마이어의 오보에 마티아스 메니우스가 이끄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로 들으시고 한 곡 더 이어드릴 텐데요. 브라질 음악이죠. 쇼루의 거장 발디르 아세베두가 하늘의 작은 조각들이라는 아주 예쁜 이름의 곡을 지었습니다. 피아니스트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알렉스 클라인의 오보에, 레리 콤스의 클라리넷 외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합니다.

어제 오늘 날씨 같은 두 곡이었습니다. 조금 전 들으신 곡은 발디에르 아세베두, 브라질 쇼루의 거장의 쇼루, 하늘의 작은 조각들, 페라시뉴스 두세우였습니다.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알렉스 클라인의 오보에, 레리콤의 클라리넷, 외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한 다니엘 바렌보임의 크로스오버 음반 브라질리안 랩소디에서 한 곡,

만큼 50, 오늘 촉촉하게 비 내리는 날씨에 딱 어울리는 알브레이트 마이어의 오보에 마티아스 메니우스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스의 연주였습니다. 2330 쓰는 분이 어제 그리고 일요일은 한낮에는 초여름 날씨였어요. 양양에 계신데 정말 여름이 시작되는 것 같은 분위기. 근데 어젯밤부터 비가 내려 오늘 아침은 하루 사이 급변하여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더 기온 떨어진다고 하고요. 이럴 때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음도요. 3177 쓰는 분, 삶의 행운과 부르는 영으로 수렴한다. 이게 인생 재수 총량의 법칙이라고 제가 늘 마음에 담고 있는 원칙인데 어젠 좋았는데 오늘은 좀 힘드셨다고 그래도 피아노 선율의 마음을 좀 가라앉히셨다고 우리 모두 좋은 하루 시작해요 하셨어요. 네, 화이팅입니다. 재밌네요. 인생 재수 총량의 법칙. 행운과 부르는 영으로 수렴한다. 저도 좀 마음에 담아두겠습니다. 그나저나 발디르 아세베두 음악 너무 좋아서 저도 기록해두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언제 들어도 또 긴장되고 또 좋은 그 곡입니다.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2단조 작품 64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몰토 아파시오나토 빠르게 매우 열정적으로 바이올리니스트 프랭크 피터 짐머만 그리고 게르트 알브레이트가 지휘하는 베를린 방송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2단조 작품 64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몰토 아파셔나토 빠르게 매우 열정적으로 들으셨습니다. 프랭크 페터 짐머만의 바이올린, 게르트 알브레이트가 지휘하는 베를린 방송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43년 전으로 저를 데리고 가네요. 2442 쓰는 분, 공강 시간에 들렀던 음악 감상실이 떠오르는 곡이라고 하셨어요. 그러셨군요. 정말 멀리 갔네요. 43년 전으로까지 멘델스존이 데려다 줬습니다. 3050 쓰는 분, 왜 이러세요? 음악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7129 쓰는 분, 오랜만에 오는 차분한 빗소리와 멘델스존 바이올린이 조화를 이루는 멋진 아침이라고 하셨습니다. 7129 쓰는 분, 2442-3050 쓰는 분께 커피 한 잔씩 보내겠습니다. 아, 그리고 엠로즈11 쓰는 분이 오늘 저의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꼭 든다고 오늘 미용실 갔는데 그렇게 해달라고 할까 봐요. 호호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저의 머리 모양도 보실 수 있는 보이는 라디오 오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콩으로 들으시다가 카메라 버튼 누르셔도 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KBS 클래식 FM 혹은 신현주의 가정음악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현주의 가정음악 9시 39분입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말이 끝나는 곳에서 음악은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음악은 말로 담을 수 없는 마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때론 한마디 말이 음악을 다시 바라보기도 하죠. 매일 한 문장씩 만나는 음악가의 말, 오늘은 모차르트의 말입니다.

작곡을 헌정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때 모차르트는 29살에 떠오르는 신예였고 하이든은 이미 전 유럽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던 53살의 거장이었습니다. 이로부터 4년 전 하이든도 현악 사중주 6곡을 모은 작품집을 발표한 적이 있죠. 제1 바이올린이 주도하고 나머지 악기는 반주를 맡는 전통적인 방식을 벗어나서 넉 대의 현악기가 서로 대등하게 대화를 나누는 현악 사중주의 새로운 가능성을 선보인 작품들이었어요. 모차르트도 하이든의 작품에 깊은 인상을 받게 되고 마치 그 작품의 화답이라도 하듯 하이든의 작곡법을 자기 방식대로 발전시킨 현악 사중주 6곡을 내놓았던 겁니다. 그 작품들을 자신의 여섯 아이들이라고 부르면서 하이든에게 헌정했을 때 모차르트는 누구보다도 하이든이 그 가치를 알아봐주길 바랐겠습니다. 실제 하이든은 그 작품들을 듣고 나서 모차르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신 앞에서 정직한 사람으로 말하건대 아드님은 제가 만나봤거나 이름을 들어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작곡가입니다. 이 무렵부터 24살의 나이 차에도 불구하고 하이든과 모차르트는 깊은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됐습니다. 하이든이 새 일자리를 얻어 영국으로 떠나던 날 모차르트는 하루 종일 하이든 곁에 머물다가 작별의 순간에는 눈물을 흘릴 정도였다고 하죠. 그리고 이듬해 하이든은 런던에서 모차르트의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훗날 하이든은 모차르트가 남긴 막내 아들의 음악 교육에 관심을 갖고 후원해 줬는데요. 어쩌면 그는 먼저 떠난 젊은 친구가 준 헌정사를 평생 마음에 품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위대한 분이자 가장 사랑하는 친구요. 여기 저의 여섯 아이들을 보내드립니다. 매일 한 문장씩 만나는 음악가의 말, 오늘은 모차르트의 말을 전해드렸습니다. 모차르트가 하이든에게 헌정한 여섯 곡의 현악 사중주, 일명 모차르트의 하이든 현악 사중주, 마지막 여섯 번째 현악 사중주 불협화음 중에서 1악장 아다지오 알레그로 에스메 사중주단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모차르트가 하이든 선생에게 그리고 그의 친구에게 헌정한 작품 일명 하이든 사중주였습니다. 현악 사중주 C장조 쾌일 465 불협화음 디소넌스 중에서 1악장 아다지오 알레그로를 에스메 사중주단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위대한 분이자 위대한 친구 저희 여섯 아이들을 보내드립니다 하면서 하이든으로부터 영향받은 영감받은 현악 사중주를 지어서 하이든에게 바친 이야기. 그러면 하이든 선생님의 어떤 작품에 영감을 받았나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이든 현악 사중주 E 플랫 장조 작품 33-2 농담 중에서 4악장 피날레 프레스토 듣겠습니다. 키아로스크로 사중주단입니다.

계속 숨을 참고 정말 끝났나? 정말 끝났나? 쉽게 되는 요셉 하이든의 이름값 하는 곡이었습니다. 농담, 현악사중주 E 플랫 장조 작품 33의 E 4악장 피날레 프레스토를 치아로스크로 4중주단의 연주로 들으셨는데요. 7565 쓰는 분이 하이든과 모차르트 얘기 들으니 두 분 다 유머러스하고 장난꾸러기 기질이 다분한 점이 비슷해서 잘 통하셨던 것 같다고. 정말 그렇습니다. 두 분의 공통 분모가 있죠. 유머라는. 그래서 나중에 놀람 교향곡 혹은 고별 이런 거 듣고 싶다고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재즈 리듬을 따라 가볍게 마음을 환기하는 시간이에요. 재즈 외길 인생 재즈 칼럼니스트 황덕후 씨가 엄선한 하루 한 곡의 재즈를 만나는 재즈 인터루드. 이거 듣기 전에 아, 저희 선물 소개해야죠. 맨발의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파트리샤 코파친스카야와 그녀의 20년 음악 동지 첼리스트 솔 가베타의 듀오 콘서트가 10월 29일 목요일 저녁 7시 반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라벨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소나타 A단조와 코다이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2중주 D단조, 르클레르, 비트만, 바흐, 리게티 이런 다양한 작곡가들의 작품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두 대의 현악기만으로 펼쳐지는 정교하고도 압도적인 사운드를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이번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은 매주 수요일 공연 티켓을 선물로 드리는 퀴즈에 참여하셔도 좋고 가정음악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사연과 함께 성함과 휴대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동반 1인 가능한 공연 관람권 드립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선곡표를 통해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하루 한 곡씩 만나는 오늘도 재즈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재즈 칼럼니스트 황도코입니다. 오늘도 재즈 한 곡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10월 13일 화요일인데요. 지금으로부터 117년 전 재즈 피아노의 거장 아트 테이텀이 바로 오늘 태어났습니다. 아트 테이텀은 1909년 10월 13일 미국 오하이오주 톨레도 생인데요. 그는 아프리카계 가정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시각장애를 앓았고 또 성인이 되어서 사고까지 겹치면서 앞을 거의 볼 수 없는 삶을 살았던 불운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 연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는데요. 절대 음감을 갖고 있던 그는 이미 10대의 나이 때부터 직업 연주자로서의 경력을 시작했고요. 당시 재즈 피아노를 주도했던 뉴욕 할렘의 스트라이드 피아노 스타일을 단숨에 넘어서는 초절기교를 완성했습니다. 그의 연주를 들으면 마치 두 명의 피아니스트가 동시에 연주한다는 느낌을 주는데요. 그만큼 아트 테이텀은 빠르면서도 즉흥적인 손놀림으로 넓은 음역을 커버하는 그만의 독창적인 기교를 지녔습니다. 그의 연주를 지켜본 피아노의 거장 블라디미르 호로비츠가 아트 테이텀에게 매료가 되어서 매일 밤 그가 연주하는 클럽을 찾아와 테이텀의 연주를 감상했다는 일화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아트 테이텀은 클래식 소품들도 즉흥 연주를 가미한 재즈 스타일로 즐겨 연주했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서 드보르작의 작품을 골라봤습니다. 먼저 유모레스크 작품 101의 7번 그리고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 중 2악장 라르고죠. 일명 고잉 홈을 아트 테이텀의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재즈의 황도코였습니다. 내일도 재즈 한 곡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가 촉촉히 내리는 오늘 아네소 폰 오타의 음성과 브래드 멀다우의 피아노가 정말 찰떡인 것 같습니다. 리차드 로저스의 Something Good 들으셨어요. 오늘도 재즈 아트테이텀의 정말 그 멋진 속주, 미끄러진 듯한 속주 들으시고 너무 많은 분들이 좋다고 김정현님 현란한 테이텀의 유머레스크 호로비스토 바난크의 연주 6779 쓰는 분 재즈 분위기가 비오는 날 아침 분위기가 잘 맞는 것 같다고 가정음악에서 재즈를 들으니 드립 커피 한 잔 들이키고 싶어지는데요. 아 그리고 제 목소리에 정드셨다고 곁에서 늘 대화하는 가족 같은 가정음악이라고 어머어머어머 정말요? 감사합니다. 이번 청취율 조사도 적극 참여하시겠다고 아, 저희 이번에 청취율 조사 언급 좀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먼저 운을 떼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22-뭐뭐뭐로 오는 전화가 청취율 조사라면서요. 그 전화번호라면서요. 아무튼 저도 거기에서 걸려오는 전화했으면 좀 받아보도록. 그럴 땐 제가 누구 어떤 프로그램 얘기해야 되는 거죠? 가정음악을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아무튼 6779 쓰는 분께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 커피에서 제공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9310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 커피 나누고 있습니다. 슈만, 로베르트 슈만의 피아노 5중주 E플랫 장조 작품 44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브릴란테. 이 브릴란테를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찬란하게, 빠르고 찬란하게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피아니스트 알렉산더 매니코프와 예루살렘 4중주단입니다.

피아니스트 알렉산더 멜니코프, 예루살렘 4중주단이 연주했습니다. 슈만 피아노 5중주 E플랫 장조 작품 44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브릴란테 빠르고 찬란하게 들으셨습니다. 3203, 작년 이맘때쯤 논문 쓰는 박사생이라고 연락 남겼었는데 작은 격려가 큰 힘이 되어 무사히 학업 마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졸업하고 보니 또 취업이라는 산이 남아있네요. 그렇죠? 이번에도 큰 힘 될 수 있게 격려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아니 박사님이신데 진짜 그 어려운 박사를 하셨는데 아유 취업 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넘어가실 거고 아, 또 이제 취업하시고 나서 가정음악에 드디어 제가 취업을 이런 사연을 주실 거고 그땐 또 취업을 하고 보니 또 이런 산이 있습니다. 하실 거예요. 하지만 같이 넘어갈 겁니다. 3203 쓰는 분께 응원의 커피 한 잔 보내겠습니다. 5257 쓰는 분, 음악가의 말 새로운 코너에 관심 집중 중이라고 최애 모차르트님의 말씀이 나와서 더 행복했다고 시간 나면 다시 들어보기 할 거라고 다시 들어보기 찜 하신다고 고맙습니다. 5257 쓰는 분께도 감사의 커피 한 잔 보낼게요. 프리츠 크라이슬러 서주와 알레그로 듣겠습니다. 테스 밀리트레 바이올린 존 레너한의 피아노입니다.

심멋이라고 하더라고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프리츠 크라이슬러 서주와 알렉로 들으면서 그랬습니다. 타스민레이트 레발렌 존 레난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은호영님, 우와 사무실에서 매일 듣는데 카메라 있는 줄 몰랐네요. 뒤에 KBS 클래식 로고랑 너무 잘 어울립니다. 정말요? 아니 가정음악 일주일 되셨어요? 어떻게 모르실 수가? 그동안은 일주일에 한 번 카메라 문을 열었는데 이제는 생방하는 날은 거의 매일 저희가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도전합니다. 그랬더니 김인호님께서 연일 보라로 출발 FM팀 엄청 긴장할 듯. 어머 글쎄요. 그럴까요? 아유 저희가 어디 감히 대출발 FM에게 뭐 어떻게 비벼볼 짬이 아닙니다. 네, 저희는 그냥 소소하게 가정음악에서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싶고요. 김선경님, 신디는 아침 준비로 더 분주해지셨을 듯 토닥토닥 하셨어요. 예, 네,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지 않을까. 또 효진님께서 어떤 고데기로 하셨나 다땡슨이냐 뭐 이러시는데 저 그런 거 없고요. 헤어롤. 예, 우리 대한민국 아줌마들의 지킴이. 헤어 지킴이 헤어롤로 모냥을 내보았습니다. 6923 쓰는 분 서울 시내버스 기사고 오늘 오후반이라 오전에 여유가 있으시다고. 아 그러시군요. 6923 쓰는 분께 커피 한잔 보낼게요. 자, 다카포, 처음으로 돌아가라 이런 뜻의 음악 지시였는데 음악사의 결정적인 순간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공기를 생생하게 느껴보는 시간, 다카포 그날의 클래식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요한 세바스티안 바가 만년의 걸작 음악의 헌정을 작곡하던 그때로 가볼까요?

1747년 환갑을 넘긴 원로 작곡가였던 바흐. 떠오르는 신흥 강국 프로이센의 젊은 국왕 프리드리히 2세에게 푸가 두 곡, 카논 10곡, 트리오 소나타 한 곡으로 된 모음곡을 바쳤습니다. 프리드리히 2세가 제시한 선율을 바탕으로 바흐의 작곡 기술을 총동원해 만든 이 작품집. 왕에게 존경과 감사를 담아 바치는 선물, 음악의 헌정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데요. 하지만 이 작품, 그 숨은 뜻을 살펴보면 그리 기분 좋은 선물이 아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과연 이 작품에 어울리는 제목은 음악의 헌정인가 아니면 음악의 신경전인가. 이 작품이 완성되기 두 달 전 그날로 돌아가 봅니다.

프로이센 포츠담에 도착합니다. 라이프치히에서부터 긴 시간을 달려온 그는 곧장 상수시 궁전으로 향하죠. 프리드리 2세가 불과 엿새 전에 입주한 새 여름 궁전이에요. 때는 초저녁, 포도밭이 층층이 쌓인 야트막한 언덕 위로 우아한 1층짜리 건물이 노을빛에 물들고 있습니다. 바흐는 손님들을 위해 마련된 대기실로 안내되죠. 바로 옆방 왕의 음악실에서는 저녁 음악회가 한창이네요. 프리드리 2세는 평소처럼 궁정음악가들 반주에 맞춰 직접 플룻을 들고 연주하고 있습니다. 바흐는 벽 너머

직접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왕실 수석 건반 연주자이자 바흐의 아들인 카를 필립 에마누엘 바흐에게 아버지 바흐와의 만남을 수차례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두 사람, 왕은 바흐를 최신 건반 악기인 포르테 피아노 앞으로 데려간 후 직접 건반을 누르며 멜로디 하나를 들려줍니다.

빵 선생, 이선율로 후가를 만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음악가들과 귀인들의 시선이 바흐를 향합니다. 사실 왕이 연주한 이선율, 꽤 길고 복잡해서 엄격한 대의법을 쓰는 작품 형식인 후가 재료로 삼기엔 무척 까다롭네요. 하지만 잠시의 침묵 끝에 호흡을 가다듬은 바흐, 건반 앞에 앉아 연주를 시작하죠. 이윽고 포르테 피아노에서는 정교한 삼성 후가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복잡한 왕의 선율을 즉석에서 변화무쌍하게 활용하며 작곡과 연주를 동시에 해내는 노년의 거장에게 사람들은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왕은 다시 입을 엽니다. 과연 선생은 정말 대단하시군요. 그렇다면 같은 성률로 육성부 후가를 만드실 수도 있겠지요. 담담하던 바흐의 표정이 순간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호흡을 가다듬고 곧바로 해내기는 어렵다, 침착하게 답합니다. 대신 자신이 떠올린 다른 주제에 맞춰 즉흥 육성 후가를 선보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바흐를 만난 프리드리 2세가 자신을 위한 음악을 요청하는 장면을 재구성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 바흐는 왕에게 정성스럽게 새긴 악보 한 묶음을 보냈죠. 쌍수시 궁전에서 연주했던 곡을 다듬은 삼성부 후가, 왕이 요청했으나 즉석에서 만들지 못했던 육성부 후가, 거기에 더욱 엄격한 규칙을 갖춘 카논 10곡, 왕이 사랑한 악기 플룻이 주인공이 되는 트리오 소나타까지 덧붙인 종합 선물 세트 모음곡이었습니다. 훗날 음악의 헌정이라고 불리게 된 이 작품들의 곡들은 모두 프리드리 2세가 주었던 선율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바흐가 자신의 대위법 실력을 총동원해서 프리드리 2세 선율을 다채롭고 풍성하게 활용한 작품 음악의 헌정, 과연 어떻게 완성됐을까요? 왕이 요청하고 바흐가 쓴 육성부 후가 지금 바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 음악의 헌정, 바흐 작품 번호 1079 중에서 육성부 후가 다비트 모로니의 합시코드 연주입니다.

다비드 모로니의 합시코드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음악의 헌정 바흐 작품 번호 1079 중에서 육성부 후가였습니다. 리첼 카레라고 하죠. 정말 하나의 주제를 여러 성부가 모방해서 이어가는 대위법적인 작품인데 저의 귀로는 아 이게 여섯 성부구나 이렇게 또렷하게 들리지도 않을 만큼 상당히 복잡합니다. 근데 이런 곡을 즉 흥으로 주는 그 자리에서 주는 선율로 만들라. 정말 너무 무리한 요구잖아요. 자신의 작곡 실력을 총동원해서 왕이 준 어려운 과제를 마침내 완수한 바흐. 그렇게 완성된 곡이 조금 전에 들으신 음악의 헌정인데요. 이 이야기는 음악을 사랑하는 왕 그리고 거장 음악가 사이의 훈훈한 일화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어떤 이

들은 이 이야기를 일종의 신경전으로 보기도 합니다. 사실 프리드리 2세는 바흐 아들뻘, 칼빌레 에마뉘엘 바흐 그 정도 나이잖아요. 그래서 아 바흐, 아버지 바흐 음악을 좀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바흐를 부른 건 그의 음악을 좋아해서만이 아니라 일부러 어려운 과제를 내서 한번 실력을 시험해볼까? 이렇게 분석하는 음악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의 헌정은 자신을 시험하는 젊은 왕에게 내 실력 아직 녹슬지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흐의 음악적 응수였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젊은 세대와 옛 음악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길 바라는 노음악가의 너그러운 초대장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음악의 헌정과 음악의 신경전 사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작품의 의미 어느 쪽이신가요? 따카포, 처음으로 돌아가라, 그날의 클래식. 오늘은 바흐 만년의 걸작, 음악의 헌정의 탄생 배경을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바흐의 작품 들어볼 텐데요. 이번에는 프리드리 국왕 플루트 연주를 좋아하는 그를 위해서 만든 플루트 편성의 곡입니다. 음악의 헌정 가운데 트리오 소나타 중에서 3악장 안단테와 4악장 알레그로를 함께 들으시죠. 제네시의 플루트, 존 할로웨이의 바이올린, 얍 테르 린든의 첼로, 마타 마사쿡의 합시코드 연주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 음악의 헌정 바흐 작품 번호 1079 중에서 트리오 소나타 가운데 3악장 안단테와 4악장 알레그로 제네시의 플루트 존 홀로웨이의 바이올린 야프테르 린든의 첼로 마사쿡의 합시코드 연주였습니다.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KBS 음악실 보이는 라디오 준비 관계로 저희가 미리 10분 정도는 보이는 라디오를 종료해야 해서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시던 분들이 왜 중간에 끊기지? 하셨을 것 같아요. 화요일과 목요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이렇게 좀 미리 보이는 라디오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키우다가 10년 만에 출근합니다. 두근두근 긴장도 되고 그런데요. 2482 쓰는 분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응원합니다. 10년 만에 출근 그 용기와 기백만으로 이미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1596 쓰는 분 지각해서 남편 차 얻어 탔는데 남편은 가정음악 들으면서 출근하네요. 사무실 다 와가는데 좋은 음악 듣다가 내리기 아쉽다고 아마 지금은 근무지로 돌아가셨겠지만 1596 쓰는 분 오랜만에 가정음악과 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분께 커피 한 잔씩 보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엔지니어 이건호, 프로듀서 이동우, 작가 김서림, 이가연, 전 신윤주였어요.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서울시향이 10월 정기연주회 무대에서 지휘자 야판집에 된 바이올린 르노 카피송, 비올라 강윤주와 만납니다. 서울시향은 오는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정기연주회에서 야판치베덴의 지휘와 르노 카피송의 바이올린, 강윤주의 비올라 연주로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제3번, 모차르트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심포니아 콘체르탄테, 모차르트 교향곡 제41번 주피터를 공연합니다. KBS 클래식 FM은 서울시향의 이 연주회를 오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예술의 전당에서 전국에 중계방송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영화 오디세이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훗날 이 문명은 전부 노래로만 기억될 거야. 사랑과 전쟁, 그리고 가혹한 운명의 굴레 속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이야기들, 그 방대하고 극적인 사건들을 가장 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노래, 오페라일 텐데요. 10월에 만나는 살롱드 오페라는 오디세이 시리즈라는 주제 아래 영화 오디세이와 관련된 다양한 오페라들을 만나봅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가멤논과 그 부인 클리템네스트라를 둘러싼 이야기를 담은 작품 글루크의 오페라 아울리스의 이피게네이아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음악 한 곡을 듣고 본격적으로 오페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글루크의 오페라 아울리스 이피게네이아 가운데 노예들의 춤 준비했습니다. 존 엘리어 가디너가 지휘하는 리옹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시죠.

극장의 뮤즈가 오페라 제대로 즐기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메조소프라노 지나 오 마스터와 함께하는 10월 살롱드 오페라 오디세이 시리즈 제2탄. 오늘은 글루크의 오페라 아울리스의 이피게네이아로 함께합니다. 흥미진진한 해설은 물론이고 라이브 연주에 감동까지 더한 이곳 생방송으로 펼쳐지는 국내 유일의 라디오 렉처 콘서트 보이는 살롱드 오페라. 네, 메조소프라노 지나 오 마스터와 함께 오페라를 더욱 재밌게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10월 한 달간 오디세이 시리즈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시간을 거슬러서 기원전 1600년경으로 떠나보는 이 현장.

0: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음악실을 검색해 주세요. 계신 곳에서 가깝고 편안하게 이제 곧 펼쳐질 라이브 무대를 또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도 언제나 환영합니다. 인터넷 콩, 모바일 콩 무료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있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메조소프라노 지나 오 마스터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선생님.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1: 의외로 좋은 네.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0: 이 살롱드 오페라 첫회에 네. 대해서.
1: 저는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글룩 같은 작곡가를 다뤄서 좀 걱정을 했는데 그 피드백의 대부분은 네. 어떻게 클래식 기타를 넣을 생각을 했냐. 네, 박종호 선생님이 들어오신 게 아주 그 신의 한 수였다. 네. 이런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0: 분위기가 정말 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갔던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셨으니까요.
1: 네.
0: 네. 오늘 지금 아까 콩 게시판에 이민하님께서 저에게는 어려운 오페라가 오디세이인데 지나오쌤의 또 생동감 있는 해설이 이해하기 쫌게 다가와서 오늘 정말 귀 쫑긋 듣고 세우고 이야기 들으시겠다 이렇게 적어주셨거든요. 오늘은 또 새로운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지난주에는 파리스와 헬렌의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이제 어떤 줄거리가 펼쳐지는 어떤 작품인가요?
1: 네, 그 파리스가 스파르타의 왕비인 헬레네를 이제 데려갔지요. 그러면서 그 일로 인해서 트로이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자, 아내를 뺏긴 남자가 있습니다. 메넬라오스 왕이지요. 이 왕은 자기 형인 아가멤논 왕에게 네. 하소연을 합니다. 자, 아가멤논 장수지요. 미케네 왕이고요.
0: 네.
1: 그리스의 모든 영웅들과 왕들을 소집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전쟁 준비가 시작되는 것이죠.
0: 그렇죠. 동생의 복수를 하는데 왜 본인이 영웅을 모집하여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건가요?
1: 이게 바로 그 오디세우스의 역할이 있습니다. 헬레네가 그 아프로디테의 여신이 말한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잖아요. 그 여인이 유부녀라는 사실은 말해주지 않고 그 여인이 아내로 주겠다는 약속만 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랬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라면 헬레네가 결혼, 그러니까 정년기가 됐을 때 구혼자가 오죽 많았겠어요?
0: 아, 그렇지. 그랬겠죠.
1: 네, 거기서 오디세우스가 지혜를 냅니다.
0: 네.
1: 헬레네가 누구를 선택하든 그 결정을 존중해 주되 만약에 그 신성한 결혼이 뭔가 파괴가 된다면
0: 문제가 생긴다면
1: 우리 이 모든 구혼자들이 힘을 합쳐서 복수를 하자 라고 오디세우스가 맹세를 이렇게 딱 하게 한 거죠.
0: 지혜로운 오디세우스가 그런 맹세를
1: 자기 무덤은 자기가 팠지요.
0: 원래 이타카에서 가게 된 데는 본인이
1: 그렇죠.
0: 구실을 던졌었군요. 네. 네. 아, 그래서 트로이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영화 오디세이가 개봉하기 전에 있었던 또 논란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고 싶으시다고요.
1: 네, 그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헬레네 역에,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인데 흑인 배우를 캐스팅했다는 거에서 이게 역사적으로 맞는가, 그리스 여인인데 라는 그런 면에서도 이야기가 냈는데 사실 인터넷에 영화가 개봉되기 전에 떠돌았던 이미지가 있었어요. 어떤 흑인 여인이 극악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 표정, 이게 헬레네래 하면서 막 그래서 네티즌들이 많이, 누리꾼들이 많이 비웃 쓰셨거든요.
0: 네네.
1: 그런데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실은 그 여인은 헬레네가 아니었고 헬레네의 자매인 네. 클리템네스트라, 즉 아가멤논의 부인. 네, 지금 이해가 되실까요? 자, 여기 뭐, 지금 형제와 자매가
0: 너무 복잡해요. 관계도 네. 어렵고 이름도 어렵고.
1: 맞습니다. 형제와 자매가 결혼을 한 거예요. 겹으로.
0: 아.
1: 겹사돈이 된 것이죠.
0: 아.
1: 네, 메넬라우스와 아가멤논이 형제고요.
0: 네.
1: 그리고 헬레네와 클리템네스트라가 자매입니다.
0: 그렇군요.
1: 네, 쌍으로 부부인 것이죠.
0: 네.
1: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가멤논 입장에서는 처제도 아니고 이거 뭐죠? 처제이자 이건 뭐죠?
0: 동생이 이봐요, 어렵다.
1: 네, 아시는 분은 네, 답글 네. 달아주시고요.
0: 네, 네.
1: 그렇지. 한국말은 어려워.
0: 겹사돈이어서.
1: 네. 네, 아무튼 그래서 클리템네스트라가 그 장면은 무엇이었냐? 그 극악한 표정은 바로 전쟁이 끝나고 귀환하는 아가멤논을 살해할 때 지었던 그 극악한 표정이었죠.
0: 남편을 네. 살해했다.
1: 네.
0: 왜 남편을 죽였어요? 클리템네스가
1: 클리템네스트라가
0: 네. 아가멤돈 남편을 왜

0: 죽인 건가요?
1: 바로 그 이야기를 다룬 게 오늘 저희가 소개해 만날 글룩의 이피게니아, 아울리스의 이피게네이아라는 네. 작품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두 사람, 아가멤논과 클리템네스트라는 일남 삼녀. 네. 그리고 다 각자 이름들이 어렵고 네, 다 네. 각자의 사연이 있어요.
0: 네, 네.
1: 있는데 일단 오늘은 그 첫째 딸인 이피게네이아를 다룰 건데요.
0: 네, 네.
1: 자, 이 오페라의 시작 1막에서는 첫 번째 아리아가 바로 아가멤논의 아리아로 시작을 합니다.
0: 네, 네.
1: 디아나, 이게 이제 로마 말로는 디아나지만 그리스 말로는 아르테미스, 달의 여신이죠.
0: 네.
1: 달의 여신에게 당신 너무 무자비하십니다 라고 이제 토로하고 있어요. 아가멤논이요. 왜냐하면 이 디아나 여신이 저주로 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 겁니다. 옛날 배들은 바람을 타야 갈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래야 출항을 네. 할 수 있죠.
1: 맞습니다. 순풍이 불지 않아서 그리스 군이 아울리스에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탁이 무엇이냐, 신의 뜻이 정녕 무엇인가 했더니 너의 딸 이피게네이아를 제물로 바쳐라.
0: 자신의 딸을?
1: 네. 그래야 그리스 군이 출항을 할 수 있다. 라는 신탁을 받게 된 거죠. 자, 어머. 여기서 아가멤논의 인성이 나옵니다. 전쟁의 눈이 멀었죠. 그래서
0: 전쟁을 하지 말아야죠.
1: 그래, 저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아빠라면 부성애를 가진 아빠라면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장수, 장군 아가멤논은 이 미케네로 사신을 보냅니다.
0: 네.
1: 그래서 딸을 데려오라고. 엄마와 딸이 그래서 어떻게 데려오느냐. 그냥 오라고 하면 전쟁터로 좀 오기가 그렇잖아요. 영웅 아킬레우스와 결혼을 시킬 테니 와라.
0: 당대의 영웅과 그렇죠. 혼사를 맺게 해주겠다.
1: 네.
0: 그래서 네.
1: 그러다가 그렇지만 여기서 사실 수인화 속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요.
0: 네.
1: 오페라 속에서는 마냥 그렇게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갈등하는 인간상, 이 글룩 시대에는 항상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대의와 개인의 운명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상. 이게 항상 이상적인 인간상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명분적으로는 이피게네이아를 희생시켜야 하지만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딸 라는 이 흔들리는 아빠. 그래서 오고 있는 이피게네이아와 그 다음에 클리템네스트라. 이름 너무 어렵죠.
0: 네. 그래도 선생님 잘 이름을 발음하시네요.
1: 가다 꼬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냥 한 대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신의 충직한 신하를 보냅니다. 아니다. 이거 아니니까 아킬레우스가 그 사이에 다른 여자가 생겼다. 그러니까 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는 사신을 보내서 네. 고향으로 돌아가게끔 합니다.
0: 네.
1: 이 과정을 이제 이 아가멤논이 아하. 갈등하면서 부르는 아리아인 거죠.
0: 네네. 그래도 이 작품 내에서는 아가멤논이 권력욕도 물론 있지만 부성이 있는 아버지로 또 그려지는
1: 맞습니다.
0: 대목이 있군요.
1: 네.
0: 흥미롭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음을 담은 아리아를 라이브 연주로 들려드릴 텐데요. 오늘 멋진 연주를 해주실 세 분께서 나와 계십니다. 소개를 합니다. 먼저 토티 달 몬테 국제 콩쿨 우승자로 유럽과 국내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바리톤 조병익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0: 네, 지난 봄에는 또 제르몽으로 나오셨었는데
2: 네.
0: 네, 오늘은 아가멤논으로
2: 나오게 됐습니다.
0: 네, 네. 네. 이런 역할을 맡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2: 일단 카리스마가 굉장히 넘쳐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0: 그렇죠.
2: 네, 네. 뭐 많이 해보지 않았던 그런 역할이 있다 보니까
0: 네.
2: 그래도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카리스마를 어떻게 가져야 되나 많이 고민을 해보고 또 준비를 했습니다.
0: 네, 제가 아까 이제 콩 스튜디오에 들어왔을 때 한창 이제 리허설을 하고 계셨는데 포스에 눌려서 제가 살짝 밖에서 서성이다 들어왔어요. 진짜예요.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섬세하고 독창적인 연주로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계신 기타리스트 박종호 씨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글룩의 오페라에 기타 연주로 함께해 주실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진짜 아까 이제 지나 오 마스터께서도 한 주 어떻게 보내셨냐고 하니까 박종호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정말 글룩의 오페라에 우리가 눈을 뜰 수 있게끔 만들어주셨어요.
3: 와. 사실 글룩의 오페라라는 거는 저도 이번 기회에 처음 접하는데 뭐 글룩의 이제 소품들이야 좀 이렇게 겪어본 적이 있지만,
0: 네.
3: 근데 아까 설명해 주시는 내용들도 그렇고 쏙 빠져서 듣고 있었거든요.
0: 네,
3: 제가
0: 네.
3: 살짝 그 넋을 잃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네, 네, 설명을 들으니까 네. 연주가 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
0: 기대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역시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 함께해 주신 살롱을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는 피아니스트 홍진선 선생님.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계셨죠?
4: 네. 저도 이 글루게 곡들을 준비하면서 설레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0: 네. 기대됩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연주, 라이브 연주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자비한 디아나 여신이여라는 제목. 아, 곡 제목부터 사실 저도 그렇고 청취자 여러분께 좀 생소한 곡일 수 있는데 일단 라이브 연주를 청해 듣고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글루게 오페라 아울리스의 이피게네이아 가운데 무자비한 디아나 여신이여, 바리톤 조병익의 노래, 박종호의 기타, 홍진선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글루게 오페라 아울리스 이피게네이아 가운데 무자비한 디아나 여신이요, 바리톤 조병익의 노래, 박종호의 기타, 홍진선의 피아노로 라이브로 KBS 오픈 스튜디오 콩에서 연주 들려드렸습니다. 오페라 365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 조병익 바리톤 때문에 본방 사수하고 있습니다. 멋집니다. 적어주셨습니다. 옴브라마이프 닉네임 쓰시는 애청자께서는 조병익 바리톤 가만히 계셔도 카리스마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진아우쌤은 그동안 오디 계셨세우스 이렇게 인사 남겨주셨어요. 9563번 쓰시는 분, 첫 소절 듣자마자 정말 제목 그대로 무자비한 디아나 여신에게 하소연을 하는 듯 했습니다. 거기에 기타 소리가 들어오니 정말 잘 어울립니다. 기타를 넣은 것은 신의 한수 같습니다. 아, 이진희님께서도 기타가 계절도 잘 타는 것 같아요. 오늘 비까지 내리니 촉촉하고 참 좋습니다. 적어주셨습니다. 9103번 문자 메시지 쓰는 고3 여학생이 메시지를 주셨네요. 성악을 전공하고 있다고 오늘 한 대학교 이제 실기 시험을 보러 가는데 응원을 보내주세요 하셨는데 파이팅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1: 파이팅 파이팅. 그 이탈리아 말로도 해주세요.
2: 포르사.
1: 저는 독일말로 하겠습니다. 토이 토이 토이.
0: 토이 토이 토이. 토이 토이 토이. 그리고 포르사.
2: 포르사.
0: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있게 담대하게 시험 치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글루게 오페라 아울리스의 이피게네이아 가운데 아가멤논의 아리아를 들어보았습니다. 참 뭔가 좀 절절했어요.
2: 그렇습니까?
0: 또 지금 들으니까 아까는 제가 진짜 포스에 눌려서 못 들어왔었는데 이 자리에 앉아서 들으니까 좀 뭉클하기도 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평소 아무래도 19세기 노래를 많이 부르실 텐데 오늘 글루게 오페라를 부르시니 또 어떠셨어요?
2: 저는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소에 오페라 부파를 많이 하지만 이번에 이걸 공부를 하면서 정말 큰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아울리스의 이피게네이아에서는 그 아가멤논의 내면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데 제가 중점을 좀 뒀는데 첫 부분에 제가 불렀던 무자비한 디아나 여신 그 부분에서는 그 딸을 아르테미스 여신, 그러니까 디아나에게 바치는 그 운명에 맞서서 끝까지 저항하려는 그런 아버지의 의지를 제가 표현을 좀 해봤고요.
0: 네네.
2: 그리고 아리아가 정작 이제 시작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디아나한테 쌍둥이 오빠가 사실 있거든요. 아르테미스의 쌍둥이 오빠인
0: 그렇죠.
2: 아폴론에게
0: 그렇죠.
2: 딸을 구하기 위해서 간청하는 그런 절박함을 표현을 해보려고 했는데 잘 전달이 됐나요?
0: 아니 그럼요. 아가멤논도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2: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인간적인 아버지의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글루게 오페라 아울리스 이피게네이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함께 쭉 가보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글루게 오페라는 사실 저는 오르페우스 정도만 알고 있거든요. 오르페오, 오르페오로 알고 있는데 많은 작품을 남긴 작곡가이더라고요.
1: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파리스와 헬레나 얘기했고요. 또 알체스라는 작품도 있고, 근데 오늘 다루는 이 들으셨겠지만 프랑스어로 된 아울리스 이피게네이아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오페라를 작곡했을 때 1774년 이 글루게 나이가 자그마치 59세. 그리고 글루기 파리에서 공연한 첫 오페라이기도 합니다.
0: 아, 그래요?
1: 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지금도 50 넘어서 새로운 나라 가서 자신의 경력을 한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0: 불가능. 두려운 일이죠.
1: 백세 시대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글루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잘 키운 제자 덕분이었습니다.
0: 제자?
1: 네. 자신의 제자가 프랑스

0: 왕비가 된 것이지요.
1: 프랑스 왕비요?
0: 네.
1: 제가 아는 프랑스 왕비는
0: 딱 한 사람 있지요.
1: 한 사람 있는데.
0: 네. 바로 마리 앙투아네트.
1: 아.
0: 원래 그 빈 황실의 공주였잖아요.
1: 네.
0: 거기서 이제 가르치던 제자였는데 선생님 저희 와서 저희한테 오셔서 선생님의 그 오페라 정신을 저희에게도 알려주세요. 이렇게 한 것이죠.
1: 네.
0: 그래서 공연한 첫 번째 오페라가 바로 네. 이 오페라입니다.
1: 아, 제자가 무려 프랑스의 왕비였기에 든든한 또 배경이 되어 주었군요. 이후에 스토리는 네. 어떻게 전개되나요?
0: 아, 그 충직한 신하를 보내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데 네. 항상 스토리는 엇갈리지요. 그래서 둘을 만나지 못하고 클리템네스트라와 이제 이피게네아는 이 아울리스에 도착을 합니다. 아,
1: 결혼할 마음을 갖고
0: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럴 줄 알고. 이제 전에 들은 거는 아킬레우스가 그 사이 다른 여자가 생겼다네.
1: 어머나.
0: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사람 간의 일막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아킬레우스는 네. 아니요 나는 당신뿐이요. 당신이 마음이 변한 줄 알았어요. 하면서 이제 결국 일막은 서로의 마음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네.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막은 이제 두 사람의 결혼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들으셨던 그 노예들의 춤도 사실은 그 결혼식 준비의 일환이야.
1: 아 그렇군요. 네. 저는 노예들의 춤이어서 사연이 든 춤인 줄 알았는데 잔치를 네, 위한 네. 춤이었군요.
0: 네. 그래서 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아킬레우스의 목소리가 궁금하지 않으실까요?
1: 그럼요.
0: 근데 오늘 저희가 영웅. 안타깝게도 테너를 준비하지 못해서 네. 음원으로나마 아킬레우스의 음성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 지금 이 노래 전해드릴게요. 글루크의 오페라 아울리스 이피게네이아 가운데 노래하라 그대의 여왕을 찬양하라. 테너 존 알러의 노래, 존 엘리엇 가디너가 지휘하는 리옹 오페라 오케스트라 그리고 몬테베르디 콰이어가 함께 연주합니다.

글루의 오페라 아울리스의 이피게네이아 가운데 노래하라 그대들의 여왕을 찬양하라 테너 존 알러 존 엘리어 가디너가 지휘하는 리옹 오페라 오케스트라 몬테베르디 콰이어의 연주로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글루의 오페라 아울리스의 이피게네이아 살펴보고 있고요. 이야기가 점점 흥미진진해집니다. 아 이제 뭔가 이제 갈등이 폭발할 그런 시점에 좀 다가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킬레우스

0: 가 이제 이피게네이아를 구해주는 거예요.
1: 그러면 좋겠지만 그리스 신화에서 인간은 절대로 신을 거슬릴 수 없지요.
0: 그렇죠.
1: 신의 신탁이 있었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그 사실이 이제 알려집니다. 이 결혼식 준비로 한창이었던 이 현장이 사실은 이피게네이아를 희생 제물로 바칠 제단이었다는 것을요.
0: 정반대의 상황이네요.
1: 네. 이러니 이피게네이아 본인도 있지만 딸을 영웅과 결혼시킨다고 해서 신나는 마음으로 왔던 클리템네스트라의 그 절망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0: 네.
1: 그래서 클리템네스트라는 무릎을 꿇고 아킬레우스에게 애원합니다. 이 아이를 구할 사람은 오로지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는 신들조차 버렸습니다.
0: 정말 절절한 노래겠습니다. 그 순간을 담은 아리아를 오늘 지나오 마스터께서 직접 불러주실 예정이어서 조심스럽게 청합니다.
1: 그런데 제가 노래를 하기 전에 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글록이라는 이 작품과 이 글록의 오페라 작품이 흔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베르디나 푸치니 같은 음악 업법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음식 과 저는 좀 비유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할 때 글록의 음악을 약간 평양냉면 같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슴슴하지만 극한 맛.
0: 평양냉면.
1: 네네.
0: 글록은 평양냉면.
1: 네.
0: 재밌네요.
1: 왜냐하면 저는 베르디나 푸치니는 그에 비하면 함흥냉면.
0: 네.
1: 또 어떤 음악 같은 또는 뭐 예를 들어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같은 경우는 마라탕 같은.
0: 매운맛, 독한맛.
1: 네, 아주 자극적인 맛일 수도 있는데 이 글록 시대에는 신고전주의여가지고 고귀한 단순함, 흔한 단순함이 아니라 고귀한 단순함, 그리고 위대한데 고요하게 위대한 이 개념이 아주 추앙받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그 바로 이전 시대가 바로크 그리고 로코코였잖아요. 그런 화려한 장식미를 벗어나서 표현을 일부러 절제합니다. 그래서 내면 내 그런 아름다운 위대함을 추구했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도 신라 금관이나 고려 청좌의 화려함도 그 나름의 또 매력 있고 또 눈에 끌리지만 또 조선의 백자, 달랑아리 또 그 나름의 매력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0: 그럼요.
1: 그래서 이런 맛이 있구나라고 느껴주시고 들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0: 달항아리 같은 그런 우아한 음악 들을 수 있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식재료 본연의 맛, 가진 양념이라기보다는 식재료 본연의 글룩의 오페라에 푹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살롱 마스터의 노래를 청해 듣겠습니다. 글룩의 오페라 아울리시 이피게네이아 가운데 잔인한 아버지에 의해 메조소프라노 지나오의 노래 박종호의 기타 홍진선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블루게 오페라 아울리스의 이피게네이아 가운데 잔인한 아버지에 의해 메조소프라노 지나 오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박종호의 기타, 홍진선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KBS 오픈 스튜디오 콩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수형님께서 이렇게 술술을 써서 딸 이피게네이아를 희생시켰다니 잔인한 아버지 맞고요. 기타 선율 통해서 정말 그 슬픔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지나오 마스터 본캐 노래하는 모습이 참 슴슴하지 않고 깊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아이 정말 어떻게든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깊숙이 담아서 알라리 노래해 주셨어요. 유튜브에서 희선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도 애절하고 절절함이 절로 느껴 적어주셨습니다. 글루게 오페라. 아, 참 잔인한 아버지. 제목부터 좀 그렇습니다. 그래요. 잔인한 아버지 맞죠. 정작 딸이 받은 충격은 또 얼마나 컸을까 싶거든요.
1: 네.
0: 아니 친아빠가
1: 네.
0: 나를 죽이려고 나를 속여서 이 땅까지 데려온 거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20세기에 만들어졌으면 이제 딸이 뭔가를 했을 텐데 글룩 시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인물상은 명분, 대의에 희생하는 인간을 굉장히 고귀하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오페라의 제목이 아가메민논과 클리템네스트라가 아니라 이피게네이아가 되는 것이죠. 즉, 이피게네이아는 자신의 희생을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0: 담담하게? 네. 이것이 나의 운명인가?
1: 신들을 이렇게요? 감히 거역할 수 없습니다.
0: 너무 착하네요. 안타까워요.
1: 그렇죠.
0: 네. 네. 지금

그럼 음악을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음원으로 준비했는데요. 글루크의 오페라 아울리스의 이피게네이아 가운데 공주여 나를 따르시오. 그리고 그것은 제 운명입니다. 라고 노래하는 부분입니다. 테너 존 알러, 소프라노 린 도슨, 그리고 존 엘리어 가디너가 지휘하는 리옹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지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0: 글루의 오페라 아울리스의 이피게네이아 가운데 공주여 나를 따르시오. 그것은 제 운명입니다. 테너 존 알러, 소프라노 린도슨의 노래, 존 엘리어 가디너가 지휘하는 리옹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음악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철님께서 절제된 꾸밈 없이 과하지 않은 평양냉면, 곰탕. 곰탕 비유가 맞네요.
1: 곰탕 좋네요. 그건 생각 못했는데 이 날씨엔 곰탕이 더 맞습니다.
0: 오늘 좀 서늘하니까. 또 박순희님께서 지난주에 넋을 잃고 듣다가 시간 가는 줄 몰라서 한 줄 소감을 남길 여유가 없었는데 오늘 함께하니까 진짜 마스터님께서 왜 평양냉면에 비유하셨는지 알겠다고 음식 얘기가 이렇게 오늘 많이 나옵니다. 이지수님 절제된 명료함 속에서 고뇌가 느껴집니다. 양태경님께서 평양냉면 시켰는데 맛있어서 면사리를 추가하셔야겠다고 적어주셨어요. 글룩의 매력에 빠져드시는 것 같습니다. 식사도 맛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참 의연한 이피게네이하고 네. 또 멋진 아킬레우스였겠죠 방금?
1: 맞습니다.
0: 듀오 노래였는데.
1: 네 맞아요. 프린세스 그러니까 공주여 소위 모아 나를 따르시오. 나를 그럼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소 하는데 딱 이피게네이가 그러죠. Il faut ma destin 그러니까 mon destin 그것은 저의 운명입니다. 어머나. 하지만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절대 그것으로 인해서 훼손되지 않습니다. 제 그 칼날 아래 마지막 숨결까지도 당신의 것일 겁니다. 듣는 사람 마음은 좀

0: 고결하네요.
1: 고결한데요. 옆에 네. 있는 사람들은 정말 미워지지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특히 엄마인
1: 그렇죠.
0: 클리템네스트라의 마음은 정말 어땠을까요?
1: 이제부터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0: 폭주.
1: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흑인 여인 그 배우의 그 네, 극악한 네. 표정 이 왜 그런 표정이 나오는지 네. 이제 조금 이해를 네. 하실 거예요.
0: 그렇죠? 그러네요.
1: 네. 네. 그래서 이 무력한 어머니의 슬픔이 이제 공포로 변하고 분노로 변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선을 완전히 넘죠. 즉 신들에 대한 저주까지도 확대됩니다.
0: 아, 이런 신이라면 믿지 않겠다.
1: 그렇죠. 당시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클리템네스트라의 분노는 이제 왜 아가멤논이 미케네에 귀환해서 그러니까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미케네에 귀환하자마자 네. 살해당하는지 네. 너무 이해가 아. 되지요.
0: 그렇죠. 인간적인 네. 생각으로는 정말.
1: 네. 네, 그러니까요. 특히 이 오페라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글루기 전환점이 된 것이 오케스트라를 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해서라잖아요. 네. 그래서 이 특히 이제 그 클리템네스트의 마지막에 그 광분하는 아리아, 복수의 아리아에서는 이 글루기 기법이 굉장히 돋보여요. 즉 레치타티보를 보통 그 전에는 챔발로 같은 그리고 바소 콘티노 저음 악기로만 이렇게 하던 것을 네. 오케스트라를 적극적으로 하고 템포의 변화가 극심합니다.
0: 아, 네네.
1: 그래서 그 내용이 가사 에 따라서 아주 아주 밀접하게 음악이 연결이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제가 프랑스어 원문을 읽고 아나운서님이 지난주처럼 한국어로
0: 아이고.
1: 번역을 읽어주시면 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청취자분들도 더 잘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0: 네, 네. 잘 해보겠습니다. 아,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낭독하시는 걸 듣고 제가 따라갔었는데 아니, 독일에서 오래 사신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프랑스어도 너무 잘하셔서
1: 아,
0: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못했어요.
1: 아, 네. 네. 저희 성악가들은 네 개의 외국어는 기본으로 해야 되잖아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태리어.
0: 네. 그래서. 정말 극한 직업이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노래도 하셔야 되고.
1: 그럼요. 말도 네. 이렇게 해야 되고요.
0: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덕분에 언제나 아름다운 노래를 감동적인 노래를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그 부분을 네. 먼저 네. 가사를 네. 진아오 선생님이 프랑스어 원어로 해주시고 저는 우리말로 번역을 낭독하고 이어서 라이브 연주까지 쭉 청해 듣고자 하는데요. 먼저 가사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1: Ma fille, je la vois sous le fer luminimant.
0: 내 딸이 보여 저 무자비한 칼날 아래에
1: 그 son barbare père aiguisé de sa main
0: 잔인한 아비가 그 손으로 날카롭게 벼린 칼날이
1: un prêtre environné d'une foule criminelle
0: 죄악에 물든 군중에 둘러싸인 제사장이
1: aux beautés sur elle ou une main

0: 누구나.
1: Il déchire son sein.
0: 그자가 내 아이의 가슴을 찌르고.
1: D'une curie.
0: 호기심 어린 눈으로.
1: Dans son cœur palpitant.
0: 아직 뛰고 있는 심장을 들여다보며.
1: Il consulte les yeux.
0: 신들의 뜻을 묻는구나.
1: Arrête, monstre sanguinaire, tremble.
0: 멈춰라, 피에 굶주린 괴물아, 두려워하라.
1: C'est le plus pur sang du souverain des cieux.
0: 그 피는 하늘 지배자의 가장 순결한 피이니.
1: Donc vous osez rougir la terre.
0: 너희들이 감히 대지를 붉게 물들이려는 그 피 말이다.
1: Jupiter, lance ta soudre.
0: 제우스여, 벼락을 내리소서.
1: Que sous tes coups écrase.
0: 당신의 타격에 산산이 부서져서.
1: Les Grecs soient réduits en poudre.
0: 저 그리스인들이 가루가 되기를.
1: Dans leur vaisseau embrase.
0: 불타는 함선 속에서 그리 되길 원하나이다.
1: Et toi, soleil, et toi, qui dans cette contrée.
0: 그리고 태양신이여, 이 땅에서.
1: Reconnais l'hérité et le vrai fils d'Atreus.
0: 아트레우스의 후계자를 알아본 신이시여.
1: Toi qui nous as du père éclairé et le festin.
0: 차마 그 아비의 연회를 비추지 못하고 고개 돌렸지요.
1: Recule, ils t'ont appris ce funeste chemin.
0: 물러가세요. 그 끔찍한 길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딸을 잃은 어머니의 처절한 분노와 슬픔이 느껴지는 내용의 가사였습니다. 이제 이 가사가 담긴 아리아를 라이브 연주로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전해드리고 있죠. 콩 화면 또는 유튜브에서 KBS 음악실 검색하셔서 오늘의 끝곡 라이브 연주 보시면서 감상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글루크의 오페라 아울리스의 이피게네이아 가운데 내 딸 그녀가 보이네. 메조소프라노 지나 오의 노래, 박종호의 기타, 홍진선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글루의 오페라 아울리스의 이피게네이아 가운데 내 딸 그녀가 보이네 메조소프라노 진아오의 노래 박종호의 기타 홍진선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전해드렸습니다. 유튜브에서 리조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 멋집니다. 이야기에 빠지고 목소리와 기타와 피아노 선율이 가슴까지 닿습니다. 케이진 닉네임 쓰시는 분 오늘도 진아오 선생님의 설명과 노래에 빠져 멋진 시간 보냅니다. 지안님께서는 감동받아서 이끌리듯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까지 들어왔습니다. 적어주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정말 우리 훌륭하신 멋진 선생님들 덕분에 진짜 평소 쉽게 만날 수 없는 글루의 작품 아울리스의 이피게네이아를 라이브 연주로 듣게 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게 아마도 제 생각엔 한국 초연이 아닐까 싶은데요.
1: 초연이라고요?
2: 뭐 다른 아는 뭐 분들이 있으면 답글 달아주시고요. 네.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서 이 곡을 소개하는 걸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1: 하긴 저도 프로그램에서 만나본 적이 없어요.
2: 네. 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저희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디세이 영화를 보고 급히 이 주제로 바꾸는 바람에 사실 네. 준비하는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병희 선생님도 저도 이 아리아들을 새로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이 유튜브에 연구 박제될 이제 네, 흑역사가 네. 방제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을 안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1: 아이고
2: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디세이를 꼭 소개하고 싶었고 네, 글룩을 네. 소개하고 싶어서 들고 네, 왔는데요. 네. 그래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예쁘게 봐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1: 큰 관심을 갖고 예쁘게 보시고 계십니다. 지난주 조회수가 높았는데 이번 주 더 높지 않을까 기대해 보아요. 아, 그래서 이 오페라는 이제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결말을 얘기해 주시죠.
2: 원래 신화에서는 이제 이피게네이아가 제단까지 가서 마지막 칼날이 받는 그 순간에 이 이피게네이아의 희생 정신에 감동한 디아나 여신이 네. 쏙 납치를 하고 그 자리에 네. 암사슴을 휴룩 하고 놓는 그렇게 신화는 처리가 되는데요. 예. 이 드라마에서 그러니까 오페라에서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강렬한 해피엔딩이 있으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네. 신이 이제 용서한다 네. 하고 이피게네이아는 드디어 아킬레우스와 해피엔딩을 갖게 됩니다.
1: 아, 그래도 해피엔딩이라니 좀 마음이 놓입니다. 네. 네, 박종호 선생님 2주 연속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신데 오늘은 또 이렇게 네. 나오시니 어떠셨나요?
3: 오늘은 진짜로 청취자 입장에서 옆에서 그냥 쏙 빠져서 듣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마지막 곡이 살짝 뚝딱거렸지만 가사에 충실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러셨대요. 어떻게
2: 저는 체크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 순간 클립 템네스트라 빙의하느라고 저는 뭐 예, 몰랐습니다. 네.
1: 오늘 뭐 지난주도 그랬지만 정말 기타가 함께 하니까 더 우리의 마음을 울린다, 심금을 울린다라는 소감들이 참 많았거든요. 다음 주에는 어떤 작품으로
2: 네.
1: 찾아오시나요?
2: 아까 가사에서도 아트레우스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네. 이 아가멤논과 메넬라우스 집안이 아트레우스, 즉 이 두 형제의 아빠가 아트레우스인데요. 이 집안의 저주가 그리스 네. 신화에서 굉장히 굵직한 이야기거리입니다.
1: 아, 원래 저주받은 집이었나요?
2: 네, 워낙. 그래서 아까 그 태양신조차도 외면했던 네. 그 집안이 너무 끔찍해서.
1: 예.
2: 네, 그래서 그 만행이 끔찍해서 저주받은 집안인데요. 결국. 그 저주가 어디까지 가는지 즉 다음번엔 그 아까 일남 삼녀였잖아요
1: 자녀들
2: 네, 네. 그 중에 이제 나머지 딸들과 아들의 이야기 엘렉트라 그리고 오레스테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1: 알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렸네요. 오늘 살롱도 오페라 함께 해주신 메조소프라노 진아오, 바리톤 조병익, 기타리스트 박종호, 피아니스트 홍진선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KBS 음악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정현, 작가 정주은, 엔지니어 김성현, 조채혁, 윤다람, 보이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가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을 잘 해내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과 불안, 또 막연한 부담감 때문에요. 그런데 올해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 앤 카슨의 수상 후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바로 중간부터 시작하는 건데요. 글을 쓸 때 그녀가 지키는 유일한 규칙은 중간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작가를 꿈꾸는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도 중간부터 시작하라는 거였습니다. 이 조언을 따른다면 근사한 시작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낼 수도 있겠죠. 음악이 꼭 정박으로 시작하리라는 법은 없는 것처럼 글쓰기도 꿈꿔왔던 일에 도전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시작이 어렵다면 중간부터 도전하기, 못 갖춘 마디로 시작되는 악보처럼 그렇게 여린 박자로 시작해봐도 괜찮겠죠?

두 곡 들었습니다. 스콧 조플린의 The Easy Winners, 이착 펄만의 바이올린과 앙드레 프레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Syncopation, 제니 얀센의 바이올린과 안토니오 파파노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중간부터 시작하라라는 작가 앤 카슨의 말로 문을 열었는데요. 우리는 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 좀 바르게 제대로 격에 맞게 시작해 보려고 노력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첫 단추가 잘 안 끼워질 때는 두 번째나 세 번째 단추부터 끼워도 되겠구나 생각하면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4209번 쓰시는 분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다음 주가 중간고사라 공부하고 있는데요. 중간부터 해나가 볼까 봐요. 파주도 비가 그치고 햇살이 방긋 보입니다 하셨어요.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시작도 못하면 그게 가장 안타까운 거니까 중간이든 그 어디쯤이든 일단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은파님은 하루 중간에 시작하는 생클 시작도 끝도 좋지만 중간이 참말로 좋습니다 하셨고요. 오늘 생생클래식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주 2회 보이는 라디오 했는데 앞으로는 여건이 되는 대로 최대한 많이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 어디서든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유튜브로 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KBS 클래식 FM 혹은 생생클래식 검색하시면 보면서 들으실 수 있어요. 다음 곡은 샤를 구노의 플루트 콘체르티노입니다. 마갈리 모스니아의 플루트와 마르코 아르멜리아토가 지휘하는 뮌헨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샤를 구노의 플루트 콘체르티노였습니다. 마갈리 모스니에의 플루트와 마르코 아르밀리아토가 지휘하는 뮌헨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콩 게시판에 새소리 같다 하셨는데 진짜 그렇네요. 제가 잠시 숲속에 다녀온 듯한 새 지적임을 느낄 수 있는 곡이었습니다. 8707번 쓰시는 분,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되어주시는 분, 제가 아끼고 존경하는 이상돈 에두아르도 신부님의 축일입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앞날이 이어지길 바라면서 늘 건강하시고 좋은 날들 마음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팬이라고 이명식 가스발님께서 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메시지 전해주셨고요. 4044번 주시는 분은 저도 생크를 중간부터 듣기 시작해서 이제 고정이 됐는데 망설이는 분들 어서 들어오세요. 생크의 진입장벽은 높지 않습니다. 하셨는데 장벽이 아예 없습니다. 문턱이 없습니다. 편히 드나드실 수 있도록 언제나 열려있고요. 1960번 쓰시는 분, 보이는 라디오의 장점은 음악에 곡에 까딱까딱 하는데 같이 하고 있어서 웃음이 났습니다. 이렇게라도 목 운동을 좀 해봅니다. 벚꽃나무님께서는 여권이 되는 대로 보라 자주자주 해주세요. 저도 생글라라 여권으로 자주 방문할게요. 그럴게요. 여권이 닿는 대로 저희가 열심히 보라를 해보겠습니다. 혜신님도 반갑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신가 봐요. 저희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깜짝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문자 메시지 샵 9310번,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PC콩이나 모바일콩으로는 무료로 신청곡과 사연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 생생클래식 인스타그램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애청자인 음파님께서 프레디 캠프 피아노 리사이틀에 다녀오셨다고 정말 손이 큰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연주는 뭐 너무 좋았고요. 가을가래진 예당의 분수쇼도 즐긴 멋진 날이었습니다. 앙코르곡이었던 라흐바니노프의 WR 폴카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프란츠 베어의 원곡을 세르게이 라흐바니노프가 편곡한 이 곡 WR의 폴카라고 하는데요. 이 WR은 바실리 라흐바니노프를 말하죠. 세르게이에게 자주 연주를 해줬던 라흐바니노프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완성한 편곡한 작품인데요. 프레디 캠프 음원이 저희에게 없어서 오늘은 마르크 앙드레 아물랑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렌치 베어의 곡을 라파이노프가 편곡한 WR의 폴카였습니다. 마르크 앙드레 아믈랑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아버지인 바실리 라파이노프가 세르게이 라파이노프를 위해서 종종 연주해주던 폴카. 그래서 라파이노프는 아마 아버지의 곡으로 알고 있었는데 후에 이 곡이 발표되고 나서 원곡은 프렌치 베어의 곡이다라고 밝혀진 폴카였습니다. 창희님께서 비는 비가 많이 내린다고요. 부산 가을 속으로 고고합니다 하셨고 위정님께서 김해는 햇님이 갑자기 쨍쨍 나타나시네요. 오락가락하는 날씨 한치 앞도 믿을 수 없습니다. 우양산이 필수인 것 같네요 하셨는데 곳곳의 날씨는 다르고 많이 바쁜 점심시간이겠지만 저희가 준비한 깜짝 이벤트 있습니다. 쨍쨍 클래식 듣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12시 22분입니다.

0: 없는 집 제사 돌아오듯 자주 찾아오는 청취율 조사 기간. 뜬금없이 불쑥 찾아오는 생생한 퀴즈. 오늘의 문제입니다. 다음 중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생생 클래식을 진행하는 박지연 DJ의 직업으로 맞는 것은? 1번 권투선수, 2번 소믈리에, 3번 바지사장. 이건가? 4번 아나운서, 5번 어릿광대. 다시 한번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권투선수, 2번 소믈리에, 3번 바지사장, 4번 아나운서, 5번 어릿광대. 지금까지 DJ계의 마름, 퀴즈 낭독계 비루투오서, 당신의 밤과 음악 협디였습니다. 안녕.
1: . 어제 이어서 오늘도 찾아온 생생한 퀴즈, 동글 보이스 이사겸 아나운서가 문제를 내줬습니다. 아, 바지사장? 에서 조금 쉬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저의 의상은 소믈리에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정답, 저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들은 음악이 나가는 동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문자 샵 9310번,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려면 전화번호를 알아야 해서 문자로만 신청받겠습니다. 5분 추첨해서 커피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답 보내주신 동안 음악을 제가 보내드릴게요. 보기에도 있었던 썬다임의 뮤지컬 A Little Night Music 가운데 Send in the Clowns, 어릿광대를 보내줘. 아, 제가 이걸 들려드린다고 해서 이게 꼭 정답이다 뭐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저의 직업을 맞춰주세요. 소프라노 조수미의 노래입니다.

사랑받는 뮤지컬 넘버들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손다임이 작곡한 뮤지컬 리틀 나이트 뮤직 가운데 샌드 인 더 크라운스였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의 노래로 들었고요. 프랭크 와일드혼이 작곡한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조승우 씨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실버스타 르베이가 작곡한 뮤지컬 모차르트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가운데 황금별 신영숙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정원님께서 연휴 때 조수민님 40주년 기념방송 잘 봤습니다. 너무나 멋졌네요 하셨어요. 네, 생생한 퀴즈 정말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난도는 좀 어때요? 괜찮지 않았나요? 많이들 맞춰주셨습니다. 아, 다음 중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생생 클래식을 진행하는 박지연 DJ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였는데요. 모를 수가 없는 오늘의 정답 바로 4번 아나운서였습니다. 아, 그러면 당첨자 5분 발표하겠습니다. 8976번 쓰시는 분, 예전 아침 방송 하실 때 성함이 박지연인 줄 알았는데 당시 한 4년 이상 출근길에 애청했는데 생클에서 마칠 때 현자를 또박또박 말해주셔서 10년도 넘어서 이제야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4번 아나운서 외쳐주셨고요.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2982번 쓰시는 분, 클래식을 듣는 시간 중에 가장 크게 웃겨

놓을게요. 아, 주옥 같은 답변들이 많아서 사실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외에도 또 드리고 싶은 분이 계신데요. 0892번 쓰시는 분, 지연 씨는 1번 권투 선수가 맞습니다. 모든 청취자를 음악으로 KO시키니까요 하셔서 0892번 쓰시는 분께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한 분을 더 드리고 싶은데 더 드려도 되나요? 3650번 쓰시는 분, 저는 동대문에서 바지를 파는 바지 사장입니다. 저희 업계에 박지연은 없습니다. 정답은 아나운서 해주셨어요. 아, 이상엽 아나운서도 그렇고 다들 바지 사장에 많이 마음이 좀 쏠리신 것 같은데, 그래서 3650번 쓰시는 분께도 커피 쿠폰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자 이제 퀴즈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어서 마우로 줄리아니의 기타 협주곡 1번 A장조 작품 30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르시소 예페스의 기타 가르시아 나바로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마우로 줄리아니의 기타 협주곡 1번 A장조 작품 30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마이스도소였습니다. 나르시소 예파스의 기타 가르시아 나바로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꼴리멜랑님께서 보라 화요일에도 하네요. 단풍도 들기 시작하고 가을비도 오는 운치 있는 오후입니다. 생크 음악과도 잘 어울립니다 하셨어요. 네, 이제 보라 힘 닿는 대로 하기로 약속 드렸고 8644번 쓰시는 분 어제 버스에 탔는데 냄새가 진동하기에 버스 바닥에 은행 열매가 터져 있더라고요. 아마 누군가의 신발에 묻어온 듯 했는데 누구도 선뜻 치우려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떤 청년이 아무렇지도 않게 휴지로 훔쳐내더라고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하셨어요. 그러게요. 이런 작은 친절이 또 다른 분의 그 하루 기분을 바꿔주기도 하잖아요. 9011번 쓰시는 분도 버스에 계시네요. 02 매봉버스 기사님이 생생클래식을 크게 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운전 운행하시고요. 보라로 부산에서도 듣고 계신 싱푼님, 부산은 비가 오는군요. 그리고 뉴욕에서 듣고 계신 NYJM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각보다 해외에서도 많이 즐겨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저희가 보라 하는 날은 또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 사연 올려주실 때 혹시 생방송으로 함께 못하는 날에는 꼭 보이는 라디오 하는 날에 소개해 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도록이면 반영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오토리노 레스피기의 류트를 위한 고풍의 무곡과 아리아 제3무곡 가운데 첫 번째 곡인 이탈리아나입니다. 네빌 마리너가 이끄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입니다.

에스피기의 류트를 위한 고풍의 무곡과 아리아 제3모음곡 가운데 첫 번째 곡인 이탈리아나였습니다. 네빌 마리너가 이끄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였습니다. 이번 주 생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음반 선물 피아니스트 손민수의 바흐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1권입니다. 영국의 대표 클래식 레이블인 하이페리온이 피아니스트 손민수와 전속 계약을 맺고 처음 만든 이 앨범 바흐 평균율 전권 녹음 프로젝트의 시작이 되는 음반입니다. 오늘날에도 바흐는 왜 여전히 중요할까라는 질문에 손민수는 바흐의 음악은 우리에게 속도를 늦추고 더 세심하게 듣고 더 깊은 무언가와 다시 연결되도록 이끕니다 라고 답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를 더 깊은 바흐의 음악 세계로 이끌어줄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1권 전곡이 담긴 손민수의 음반을 총 5분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영화 특별상영 초대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CGV에서 오는 17일에 단독 개봉하는 공연 실황 영화 고잉 홈 프로젝트 라벨과 쇼스타코비치 인 시네마인데요. 작년 7월 예술의 전단 콘서트홀에서 있었던 고잉 홈 프로젝트의 공연 실황을 고화질 카메라 12대로 촬영하고 3차원 서라운드 사운드 기술로 녹음해서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손여름과 스베틀린 루세프, 조성현, 함경 등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100명의 연주자가 지휘자 없이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7번 레닌그라드와 라벨의 볼레로를 연주하는 장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10월 19일 월요일 저녁 7시 20분 CGV 여의도 일관에서 상영되는 영화 관람권입니다. 고잉홈 프로젝트 연주자들의 무대 인사가 있는 날이라고 해서 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 영화 관람권 총 5분께 2매씩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음반 선물 또는 영화 관람권 원하시는 분들은 생생클래식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글머리 음반 또는 영화라고 적어서 신청을 남겨주세요. 영화 관람권 당첨자는 이번 주 금요일에 개별 연락드리고요. 음반 선물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겠습니다. 고잉홈 프로젝트에서 활약한 연주자들 플루티스트 조성현, 오보이스트 함경의 연주로 빌헬름 프리드만 바흐의 플루트와 오보를 위한 이중주 1번 2단주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듣겠습니다.

0: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장남인 빌헬름 프리드만 바흐의 플루크 오보를 위한 이중주 1번 2단조 작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조성현의 플루크 함경의 오보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이번 주 저희가 드리는 영화 관람권 고잉원 프로젝트 여의도 CGV에서 하는데요. 여기 가시면 연주자들도 직접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5318번 쓰시는 분, 주시는 선물이겠지만 저는 소개해주는 선물 정보를 듣고 골라서 스스로에게 선물하고 있습니다. 소개해주신 연주회 중에 들으러 가기도 하고요. 두고두고 들을 음반 구매도 하고 책도 그렇습니다. 하셨는데요. 맞아요. 저희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선물을 드리기 위함도 있지만 동시에 아, 이런 신보도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소식도 있습니다를 나누기 위함이죠. 생생 클래식 듣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1시 4분입니다.
1: 산뜻한 클래식 탱탱 클래식 매일 날 12시 탱탱 클래식
0: 산뜻한 클래식, 생생 클래식. 생생 클래식에 머물다 가세요.
2: 아하, 이거구나.

어제부터 시작된 코너였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 쏟아지는 졸음을 쫓아드릴 새 코너 클래식 더블샷이었는데요. 에스프레소 샷으로 잠을 깨듯이 정신이 번쩍 나는 두 곡을 이렇게 이 시간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5940번 쓰시는 분도 잠 깨우는 클래식 음악 덕분에 커피 두 잔을 먹은 기분입니다. 코너 이름이 참 참신하네요 하셨는데 그래서 더블샷입니다. 오늘 들어본 곡은 비발디의 자개 가운데 여름 3악장이었습니다. 줄리아노 까르미놀라의 바로크 바이올린, 안드레아 마르코니 지미아는 베니스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은 칼 징킨스의 팔라디오 가운데 1악장 알레그레토를 카마인 로리와 데이비드 올버만의 바이올린, 칼 징킨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비발디의 사계 가운데 여름 3악장 반응이 좋았어요. 마크로스코님, 오늘 비가 와서 그런가 이 여름이 딱 듣고 싶었는데 마침 딱 전해주시네요. 선곡 센스 너무나 좋은 것 하셨는데 우리 애청자께서 청해주신 곡이었습니다. 3261번 쓰시는 분의 추천곡이었고요. 승우님도 여름은 지났지만 다시 돌아온 느낌입니다 하셨는데요. 3261번 쓰시는 분이 요즘 완연한 가을이지만 나른하게 쏟아지는 졸음을 깨우는 데는 이 곡만한 게 없더라고요. 정신 번쩍 들게 만드는 이 곡을 신청합니다.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격렬한 바이올린 연주를 들으면서 다 함께 졸음을 한 방에 날려보아요 하시면서 더블샷에 청해 주신 곡 들었는데 정말 그렇죠. 비발디는 클래식 음악가들 가운데 가장 락커다운 면모, 그리고 지금 들어도 어쩜 이렇게 세련됐을까 하는 곡들을 참 많이 남겼잖아요. 어찌 보면 프로그레시브 록밴드인 소프트 머신에서 활동한 칼 젠킨스의 음악보다 먼저 정말 락 스피릿을 제대로 보여준 그런 비발디의 사계 가운데 여름 3악장이 아닌가 들으면서 절로 신났습니다. 클래식 더블샷 문자로 또 게시판으로 여러분의 추천곡과 신청곡 받습니다. 견딜 수 없는 피로 또 식곤증을 통쾌하게 날려버릴 수 있는 음악 문자나 게시판으로 추천곡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채택되신 분들께 커피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천곡 주신 3261번 쓰시는 분께도 커피 선물 보내드릴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낮의 페르마타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시간 조금 뒤로 옮겨져서 1시 40분쯤 들으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려요. 아, 로고에 대한 이야기들 더 많이 해주시는데 성진님이 아들들 재녹음한 것 같은데요 하셨고 2670번 쓰시는 분 아이들 웃음도 좀 달라졌나요 하셨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개편을 맞아서 로고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재경님께서 예리하신데 아하 이거구나가 예전에는 좀 애드립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조금 왜 좀 부자연스러웠나요? 아 네. 아 로고에 이렇게 또 새롭게 단장한 로고에 이렇게 또 반응을 해주셨.

감사드리고, 네, 저희가 좀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에딘스텔의 바르샤바 콘체르토, 바르샤바 협주곡 준비했습니다. 장 이브 티보드의 피아노, 휴 월프가 지휘하는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에덴셀이 라흐마니노프의 느낌을 담아서 작곡한 바르샤바 협주곡이었습니다. 장의 피티보더의 피아노 휴올프가 지휘하는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성진님께서 지현씨 클래식 더블샷은 짧은 곡만 되나요? 10분짜리 곡도 가능한가요? 하셨는데 길이의 제한은 없는 것으로 맞다고 합니다. 길이의 제한은 없으니까 그냥 잠깨는 어떤 곡이든지 좋습니다. 추천곡 전해주시고 승우님께서 월드컵 이후에 처음 등장한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라고 수분 보충 시간이 아까 나와서 재우 아나운서가 왠지 중계방송 해야 될 것 같아요. 벚꽃나무님 보라로 보시면서 말씀해 주셨고 블루스트링스님도 함께 해주시고 미진님도 비 내리는 화요일 오후입니다 하시면서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4274번 쓰시는 분도 부산에서 듣고 계시군요. 국지성 호우 여파로 점심 먹으러 나가서 생쥐된 직원들이 많습니다 하셨어요. 이 직원들을 위로하는 음악을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어떤 곡이 좀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카를 마리아 폰 베버의 오페라 오베론 서곡 준비했는데요. 이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헤르베르트 폰 카라니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카를 마리아 폰 베버의 오페라 오베론 서곡이었습니다.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였고요. 다음 곡은 로베르트 슈만의 첼로 협주곡 A단조 작품 129번 가운데 2악장 랑삼 드리게 3악장 제어레파프트 매우 생기있게 입니다. 솔 가베타의 첼로와 조반니 안토니니가 지휘하는 바젤 침보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슈만의 생전에는 무대에 올려지지 못하고 사후에 또 연주된 첼로 협주곡 A단조 작품 129번 가운데 2악장 느리게 3악장 매우 생기있게 들으셨습니다. 솔 가베타의 첼로 조반니 안토니니가 지휘하는 바젤 취임보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혁수님께서 스튜디오의 지휘자 저를 말씀하시나 아 제가 그랬나요? 그리고 라라라님은 선물해주신 장자크 상패 전시 잘 다녀왔습니다. 근처에 병원 있어서 시술하고 그림 보고 왔는데요. 생각보다 그림도 많고 아기자기 너무 귀여워서 좋았습니다. 덕분에 미술 전시 잘 보고 왔어요. 하셨고 남권님께서 혹시 내일 보라 하시나요? 내일 은혼식이어서 집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보라는 다시 보기가 가능하고 내일 저희 보라 합니다. 내일 또 특별한 날이니만큼 사연 남겨주시고요. 생생클래식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47분입니다.

최근에 종영한 드라마 포핸즈. 정반대의 환경에서 자라는 두 천재 피아니스트의 우정과 경쟁 그리고 복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소재로 한 드라마는 오랜만이라 많은 분들이 반기셨던 걸로 아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드라마의 제목이기도 했던 포핸즈의 역사를 들여다볼까 합니다. 피아노 한 대에 두 명이 앉아서 연주하는 연탄곡의 역사를요. 드라마 포핸즈에서 최정

청년은 강비호의 왼쪽에 앉아 말합니다. 네가 프리모, 나는 세콘도. 이렇게 한 대의 피아노를 앞에 두고 앉았을 때 오른쪽에 앉아 더 높은 음을 연주하는 사람은 프리모, 왼쪽에 앉아서 낮은 음을 연주하는 사람은 세콘도라고 부르죠. 두 대의 피아노에 각각 앉아 연주하는 투 피아노 작품과는 다르게 프리모와 세콘도를 맡은 연주자들은 같은 의자에 밀착한 채로 앉아서 쉼 없이 영감을 주고받으며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피아노 연탄곡의 역사는 언제 시작된 걸까요? 그리고 어느 시대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을까요? 이 역사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먼저 연탄곡 악보를 처음 출판한 건 영국의 작곡가인 찰스 버니였는데요. 사업 수완이 뛰어났던 그는 포핸즈 작품의 수요가 있음에도 악보는 출간된 적이 없다는 걸 간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1777년 1월 피아노 혹은 합시코드 한 대로 두 명이 연주할 수 있는 소나타 혹은 이중주를 발표했고요. 두 사람이 한 건반 앞에 앉는 이례적인 연주 방식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찰스 버니 전에도 연탄곡이 없었던 건 아닌데요. 1760년대 초 바이마르 궁정에서 일하던 에른스트 필헬름 볼프는 궁정에서 소규모로 연주하기 위한 개인 교습용 작품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출판용은 아니었죠. 포핸즈 작품으로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던 음악가는 바로 모차르트 남매였습니다. 볼프강은 누님 난네를과 함께 유럽 순회 공연을 다닐 때 남매가 같은 건반 앞에 나란히 앉아서 연주하며 주목을 받았고요. 일부러 프리모와 세콘도의 손이 교차하는 부분을 만들어서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슈베르트와 브람스, 드보르작과 드뷔시, 포레 등도 포핸즈 작품을 남겼죠. 슈베르트는 짝사랑하던 에스테르하지 백작 부인을 위해 쓴 내 손을 위한 환상곡을 비롯해서 포핸즈 곡만 30곡 넘게 작곡했고요. 사실 포핸즈 작품의 역사는 피아노의 건반 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건반이 56개에서 70개 이상으로 점차 늘어나면서 두 사람이 함께 앉을 수 있게 된 덕분에 이런 형식이 가능해졌고요. 18세기에서 19세기 중산층이라는 새로운 계층이 생겨나면서 집에 피아노를 들이는 사람이 많아진 덕분에 수요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포핸즈 곡이 인기를 끌었던 건 연주할 때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그 친밀함 때문이겠죠. 남녀가 가까이 다가가 앉고 서로 손이 얽히기도 하는 그 일이 포핸즈라는 연주 형식 아래에서는 허용되는 거였으니까요. 통계낸 적은 없겠지만 아마도 세상에 많은 로맨스를 탄생시켰을 네 개의 손을 위한 작품들 드라마 덕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아돌포 베리오의 폴카와 프리마베라였습니다. 카티아와 마리아르 라베크 자매의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한낮의 페르마토 오늘은 네 개의 손을 위한 작품, 포핸즈 작품의 간략한 역사를 전해드렸습니다. 지금이야 연탄곡을 연주할 때 뭐 손이 좀 얽히기도 하고 교차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예전에는 혁명적인 일로 받아들여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낭만주의 시대에 특히 사랑받던 포핸즈라는 형식이 1차 세계대전의 참혹함을 겪고 나서부터 쇠퇴를 하게 됐는데요. 오늘 드라마 포핸즈 얘기를 했는데 왜 드라마에서 가장 자주 들을 수 있었던 생상수의 죽음의 무도를 안 듣는 걸까 하는 서운한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아서 끝곡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투피아노 연주곡이거든요. 포핸즈 곡과는 조금 더 다른 느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조슈아 피어스와 도로티 존나스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 명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 명반 매주 화요일 중심 시간대에 집중 감상곡, 교향곡 또는 관현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준비했는데요. 세자르 프랑크의 교향곡 D단조,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가 지휘하는 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1957년 스테레오 레코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루드빅 판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 12번, 이플랫 장조 작품 번호 127, 알반 베르크 사중주 사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주 명반 오늘 첫 곡은 좀 낯선 작곡가입니다. 하지만 첼로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빼놓을 수 없는 협주곡을 남기고 있는 작곡가죠. 레오나르도 레오의 첼로 협주곡 D단조, 크리스티나 말로의 첼로, 잔 라몽이 이끄는 타펠 뮤직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레오나르도 레오의 첼로 협주곡 D단조, 크리스티나 말러의 첼로, 잔 라몽이 이끄는 타펠무직 바로크 오케스트라 연주, 오늘 명연주명 음반 첫 곡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베토벤의 현악사중주 12번입니다. 이 작품은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과도기적인 작품이죠.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과도기적 작품 그러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의 베토벤은 그렇지가 않죠. 중기의 장점과 후기에 다가올 장점을 한데 집적시키고 있는 매혹적인 곡을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도입부 그야말로 마음을 확 제껴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각장의 영탄초의 선율들 정말 매혹적입니다. 루드빅 판 베토벤의 현악사중주 12번 이플레장쇼 작품번호 127, 오늘은 좀 강성 연주입니다. 알반베르크 사중재단의 연주입니다.

블레장주 작품 번호 127 알반 베르크 사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전주곡 이플레탄조 바흐 작품 번호 853 레오폴드 스토콥스키의 관현악 편곡 버전입니다. 스토콥스키가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전주곡 E플랫단조 바흐 작품 번호 853 레오폴드 스토콥스키의 관현악 편곡 버전이었습니다. 스토콥스키가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명연주 명음반 매일 장르별로 집중 감상곡 정해놓고 해설과 함께 음악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월요일 협주곡, 화요일 교향곡 관현악곡, 수요일 피아노곡, 목요일 실내악곡, 금요일 성악곡,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주의 신보 코너, 최근 발매된 음반 가운데 좋은 음반 선별해서 대표곡 들어보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순서대로 해서 교향곡입니다. 프랑크의 교향곡 D단조 준비했습니다. 이 세자르 프랑크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형식이죠. 순환 형식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은 이 변주곡이나 뭐 파사칼리아나 샤콘나고 혼동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곡들은 한 선율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변주한다는 데 있지만 이 순환 형식이라는 것은 음악이 흐름에 따라서 특정한 그런 음영이 곳곳에서 약간 변화돼서 등장을 하면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교향곡 D단조도 마찬가지고요. 또 바이올린 소나타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순환 형식은 역시 프란츠 리스트한테 영향을 받은 바가 크죠. 리스트의 피아노 소나타는 순환 형식이 극도로 잘 집적된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일련의 교향시 같은 것들도 전부 순환 형식에 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프랑크는 리스트를 모범으로 해서 이 교향곡 D단조에서도 순환 형식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라고 한다면 전조, 그러니까 조바꿈을 자주 한다는데 프랑크 음악의 특징이 있죠. 뭐 드뷔시 같은 사람은 프랑크는 전조의 천재다라고 약간 비꼬고 있지만 그것 자체가 프랑크의 매력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교향곡 D단조도 그런 점에서 돋보이는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연주 있는데요. 샤를 뮌시가 주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추진력 있는 직설적인 연주죠. 하지만 오늘 감상하실 줄리니의 연주는 추진력 있으면서도 유려함이 있습니다. 이탈리안이죠. 음악 듣겠습니다. 세자르 프랑크의 교향곡 D단조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가 주의하는 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1957년 스테레오 레코딩입니다.

세자르 프랑크의 교향곡 D단조,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가 지휘하는 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1957년 스테레오 레코딩이었습니다. 오늘 명연주 명반 집중 감상한 곡이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명연주 명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고전음악 전곡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낮 방송이 본방송,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약간의 편집을 거쳐서 또 재방송되고 있습니다. 새벽에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 곡, 야콥 클라인의 첼로와 바소 콘티노를 위한 소나타 A단조, 작품 번호 4의 5, 크리스틴 폰데어 골츠의 첼로, 힐레 페르레 비올라 다감바, 리 산타나의 류트 연주입니다.

야콥 클라인의 첼로와 바소 콘티노를 위한 소나타 A단조 작품번호 4-5 크리스티안 폰데어 골치의 첼로 힐레 베르레 비올라 다감바 리 산타나의 류트 연주였습니다. 야콥 클라인의 첼로 소나타는 이 시간 통해서 제가 자주 소개해드리는데요. 이 라움 클랑이라는 레이블 음질 좋기로 유명한데 실제 성에서 자연 음향 그대로 녹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또 유명합니다. 오늘 명현주 명음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은행잎에 떨어진 빗방울은 부채꼴 잎 위에 작게 맺혔다가 잎 가장자리를 따라서 또르르 굴러 떨어집니다. 단풍잎에 떨어진 빗방울은 여러 갈래로 갈라진 잎의 뾰족한 끝에 잠시 매달려 있다가 톡 떨어지고요. 또 소나무 잎에 내려앉은 빗방울은 가느다란 바늘잎을 따라 흘러 잎 끝에 모였다가 방울져서 떨어집니다. 넓은 목련잎에 떨어진 빗방울은 잎 표면을 적시기도 하고 잎매클 따라 흘러내리기도 하죠.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같은 하늘에서 내린 비인데 나뭇잎마다 빗방울을 머금는 모습도 떠나보내는 모습도 이렇게 다릅니다. 연잎과 토란잎처럼 빗방울을 튕겨내는 잎도 있고 말이죠. 우리 마음도 그렇죠. 지나간 일을 쉽게 놓지 못하는 마음도 있고 금세 훌훌 털어버리는 마음도 있습니다. 뭐 어느 쪽이 더 좋은 마음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저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마음이 있을 뿐이죠. 가을비가 그친 오후, 지금은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10월 13일 화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 개비엘 모차르트의 가곡으로 문 열었습니다. The Zufrieden Height 쾌일번호 473 만족 여기서 내가 느끼는 이 얼마나 부드러운 평온함인가 이런 가사로 시작되는 노래입니다. 아, 우리 노날 가족 여러분들의 마음이길 바라면서 소프라노 바바라 핸드릭스, 마리아 호앙 피레스의 피아노 연주로 화요일 첫 곡 함께했습니다. 촉촉히 물기를 머금은 화요일 오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필요하신가요? 지나간 일을 쉽게 놓지 못하든 훌훌 털어버리셨든 이제부터 한 시간 아름다운 노래로 이 노날 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드리고 싶습니다. 김은희 님께서 오늘따라 소연님 목소리가 촉촉하게 느껴지네요. 날씨 탓이겠죠? 노래의 날개 끝에 맺힌 빗방울은 영롱하고 또랑하다고 그러면 다행입니다. 공숙경 님 뾰족한 입 끝에 매달린 물방울 얼마나 이쁘게요. 맞아요. 윤양규님은 직접 만지셨군요. 은행 잎에 떨어진 이파리들 보고 손으로 만지고 왔지요. 가을비가 그쳤네요. 집 근처 작은 운동장 6바퀴 뛰고 와서 헉헉 거리고 계신다고 음악으로 좀 숨을 가다듬어 보시죠. 김선자님, 날씨는 별로지만 노날로 업! 자, 그러면 이탈리아 가곡으로 그렇게 분위기를 업시켜볼까요? 스테파노 도나우디의 O del mio amato ben, 오, 나의 사랑하는 이어집니다. 당신 없는 난 어디서나 쓸쓸해. 밤은 낮과도 같고 불꽃은 얼음같지. 때론 새 희망에 차 다른 일 하려 해도 그대 생각만이 날 괴롭혀. 그대 없이 뭘 하리. 이렇게 내 인생 당신 없이 헛되리라. 테너 카를로 베르군치, 존 우스만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이탈리아 가곡 두 작품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이 나폴리 출신의 18세기 작곡가죠. 토마소 조르다니. 예, 나폴레타나였어요. 까로미오벤 오랜만에 들어봤네요. 오, 내 사랑. 냉정하게 대하지 말고 사랑하는 나의 연인이여 날 사랑해줘요 호소하는 노래였습니다. 소프라노 엘리아 멜링, 크루트 마주어가 지휘하는 라이프지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이탈리아 가곡 조르다니의 후배격인 스테파노 도나우디의 오 나의 사랑하는 이여, 떠나간 연인에 대한 애절함과 그리움을 노래한 곡이었습니다. 테너 카를로 베르곤치가 불렀고요. 존 우스만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같은 이탈리아인데 바로크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안토니오 비발디의 오페라 그리셀다 중에서 아지타타 다 두에 벤티, 두 줄기 바람이 휘몰아치고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왕과 결혼하는 양치기 여인 그리셀다의 딸 코스탄자의 아리아죠. 폭풍우 지는 바다 위 떠있는 배에 그 자신의 사랑과 운명을 비유한 노래인데 얼마나 폭풍우가 심한지 확인해 볼까요? 오늘은 메조소프라노 비비카 주노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노날 가족들이시라면은 체칠리아 바르톨리 음성으로 친숙하실 텐데 한번 비교해서 들어볼까요? 파비오 비온디가 지휘하는 에우로파 갈란테의 연주가 함께합니다.

사뭇 다른 분위기의 이탈리아 노래 두 곡 이어서 만나봤네요. 방금 들으신 곡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의 마드리갈 세속 성악곡이었습니다. 오힘에 끼어가도 아 나는 쓰러지네 아 난 또다시 쓰러지네 예전과 똑같이 사랑에 빠져 마음이 무너지는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네요. 카운트 테너 필립 자르스키 라르페지아타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노래는 이탈리아 오페라 아리아였습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그리셀다 중에서 두 줄기 바람이 휘몰아치고 아유 뭐 이 메조소프라노 비비카 주노도 체칠리아 바르톨리 못지않습니다. 뭐 체칠리아 바르톨리가 더 파워가 있다면 있을 수 있는데 섬세한 느낌은 또 비비카 주노가 더 있는 것 같아요. 파비오 비온디가 지휘하는 에우로파 갈란테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이진희님, 아, 이 표현 참 좋은데요. 선풍기 창법. 8046 쓰시는 분, 와 진짜 대단해요. 전 한 소절만 불러도 숨 넘어갈 것 같아요. 누군들 안 그렇겠습니까? 저 동감합니다. 아, 조울수님, 가을비 조금 내리더니 공기가 차가워지는 느낌이라고. 그렇지 않아도 기온이 내려갈 거라는 예보가 있더라고요. 이럴 때 진짜 다들 감기 조심하셔야죠. 7138 쓰시는 분은 지난 무더위를 잊고 하긴 좀 끝까지 덥긴 했어요. 내일부터 찬란한 가을볕을 즐겨야 하겠다는 마음입니다. 부디 그렇게 화창하기를 바랍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함께하고 계세요.

메조소프라노 안네소피 부어노터는 샹송도 잘 부르는군요. 올라운드 플레이어입니다. 20세기 샹송 가수이자 작곡가죠. 샤를 트레네. 이 전통 샹송의 재즈의 요소를 가미해서 참 대중적인 발전을 이룬 아티스트로 평가받죠. 그의 작품 중에서 그 Rest d'il de nos amours, 우리 사랑에 무엇이 남았나, 아름다운 날들은 어떻게 됐나, 추억만이 남아 쉼없이 날 깨우네, 시든 행복, 바람에 날리는 머릿결, 날아간 입맞춤, 떠도는 꿈들, 이 모든 건 어찌 됐나 내게 말해다오. 아, 이 낙엽 흔들리는 가을에 잘 어울리는 가사네요. 나지막하고 아련하게 옛사랑을 회상하고 있어요. 이 기타리스트 마츠 베리스트림 외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번엔 프란츠 슈베르트의 가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Kennst du das Land, 도이치 번호 321. 그 나라를 아십니까? 이 괴테의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에 나오는 그 여주인공 민용의 시의 곡을 붙였습니다. 레몬꽃과 오렌지가 피어나는 남쪽 나라, 뭐 이탈리아겠죠?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노래, 소프라노 쌍드리누비오, 소포스 콰르텟의 연주로 들어보시죠.

이 두 곡 다 이 괴테의 비렐름 마이스터의 수업 시대에 나오는 그 여주인공 민용의 시에 곡을 붙였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방금 들으신 곡 19세기 러시아 작곡가 표트르 차이콥스키의 Nur wir die Sehnsucht kennt, 외로움을 아는 이만이었습니다. 오직 그리움을 아는 이만이 내 아픔 알리라. 테너 표트르 베차와 헬무트 도이치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곡은 프란츠 슈베르트의 작품이었죠. 그 나라를 아십니까? 도이치 번호 321. 소프라노 쌍드리누 비오가 불렀고요. 소포스 콰르텟의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날씨하고 꽤 잘 어울리는 두 곡의 독일어 각곡이었죠. 유경희님, 오늘 빗방울은 가을에 성큼 다가가게 하는군요. 살짝 외로움도 밀려오고 차가운 겨울도 상상하게 만든다고. 오늘 오프닝 들으시고 잠시 가을 소녀가 되셨다고 했는데 다음 곡도 분위기가 못지않습니다. 미국의 흑인 연가 스피리추얼 이어드릴게요. Nobody knows the trouble I've seen. 내가 겪은 고난은 아무도 모른다네. 이 억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통해 위로를 찾으려는 슬픔과 희망을 동시에 담고 있는 곡입니다. 영국의 아카펠라 그룹 The Scarlet의 하모니입니다.

고단한 삶을 위로했던 19세기 미국 노래 두 작품이었네요. 방금 들으신 곡, 19세기 미국 가곡의 왕, 미국 민요의 아버지, 스티븐 포스터의 Hard Times Come Again No More, 힘든 날들 다시 오지 않으리. 남북전쟁 이후에도 대공황 시기에도 이 미국 서민들의 상처를 어루만진 노래라고 하죠. 미국의 여성 아카펠라 그룹 Anonymous 4의 하모니였고요. 브루스 몰스키의 보컬과 피들이 함께했습니다. 먼저는 미국의 흑인 연가 스피리추얼 Nobody Knows the Trouble I've Seen 내가 겪은 고난은 아무도 모른다네 The Scholars의 하모니였습니다. 오늘 클래식 천일 여화에서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독일 민요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오랜 세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노래가 있습니다. 누가 처음 불렀는지 몰라도 노래 속 이야기는 오래도록 남아있죠. 무엇이 그 노래를 계속 부르게 하는 걸까? 노래가 시간을 이기고 전해지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노래 안에 담긴 마음이 세대를 넘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그 노래를 부르고 지켜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이 독일의 한 남자가 맨발의 아가씨에게 건네는 말로 시작하는 구애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사랑스러운 아가씨, 맨발로 다니지 말아요. 그 고운 발 다치겠어요. 아가씨가 대답합니다. 신발이 없는데 어찌 맨발로 다니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남자가 다시 말하죠. 그렇다면 내 사랑이 돼주겠어요? 고운 신발 한 켤레 사줄게요. 하지만 아가씨는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은 가난한 하녀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남자가 말하죠. 가난해도 난 당신을 맞이하겠어요. 그대에겐 명예와 신의가 있잖아요. 그건 돈보다 더 귀한 것이랍니다. 노래가 끝날 무렵 남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금반지를 꺼냅니다. 이 맨발을 걱정하는 말로 시작해서 청혼으로 끝나는 사랑 이야기인데요. 브람스가 편곡한 독일 민요 내 사랑 맨발로 다니지 말아요. 1894년 출판된 49개의 독일 민요 가운데 12번째 곡으로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원래 옛 모라비아 북동부의 클렌트엔 지역에서 독일어 방언으로 전해지던 민요였는데요. 이 노래를 1814년 민요 수집가 마이네르트가 처음으로 한 문예지에 소개한 뒤 1817년에는 자신의 민요집에도 수록하죠. 이후 또 다른 민요 수집가 축할 말리오가 노랫말을 표준 독일어로 다듬은 다음에 여기에 겨울장미라는 발라드의 선율을 결합해서 1840년 출판한 민요집에 실습니다. 흥미롭게도 원래 노래의 마지막에는 남자가 아가씨에게 손을 내밀며 끝나는데 축하 말리오가 다듬은 노래에서는 금반지를 꺼낸 것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 노래는 오래된 민요가 원래 모습 그대로 전해진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노랫말과 선율이 만나 새롭게 모습을 갖춘 노래인 셈이죠. 그리고 그 노래가 다시 브람스를 만납니다. 상대에게 뭘 받을 수 있을까 보다 저 사람이 어디 아프진 않을까, 불편하진 않을까 먼저 헤아리는 마음. 이 소박한 사랑의 마음이 오랜 세월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던 걸까요? 민요가 시간을 이기고 전해지는 건 그 마음에 공감하고 다시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게 시간을 건너 전해진 노래, 내 사랑, 맨발로 다니지 말아요. Fein Schlippchen, Du sollst mir nicht barfußgehen입니다.
1: Fein Schlippchen, du sollst mir nicht barfußgehen.

요하네스 브람스가 편곡한 독일 민요 내 사랑 맨발로 다니지 말아요 감상하셨습니다. 테너 페터 슈라이어, 루돌프 둔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오늘 끝곡 또한 독일 민요 골랐습니다. 글로큰루프, 종소리. 저녁 노을이 질 무려 멀리서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종소리를 표현한 노래입니다. 소프라노 리타 슈라이히, 리겐스부르크 성당 합창단의 하모니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고운 낙엽은 날려 푸른 담 우에 호르르르 낙화같이 지더니라. 어젯밤 잠자던 동해안 어촌 그 검푸른 밤하늘에 나는 장엄이 뿌려진 허다한 바다의 별들을 보았느니. 박두진 시인의 별이라는 시 한 부분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풍요마을 백승주입니다. 낙엽이 날리는 풍경을 보면서 꽃잎이 지는 것 같다고 하고, 어촌의 밤하늘을 보면서 바다에 별이 뿌려져 있다고 말하죠. 가을 낙엽과 봄날의 낙화가 닮아 보이고 하늘과 바다가 하나가 된 것처럼 보인다는 이야기일까요? 세상 모든 것이 이어져 있다는 것, 서로를 거울처럼 비추고 있다는 것을 시인은 그 가을, 그 바다에서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가을 속에서 봄을 보고 하늘에서 바다를 보게 되면 이제 내 안에서는 또 무엇을 보게 될까요? 윤대웅 편곡 내 마음속의 어린 왕자, 음악그룹 나비아의 연주 오늘 첫 곡입니다.

윤대웅 편곡 내 마음속의 어린 왕자, 음악그룹 나비아의 연주 오늘 첫 곡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풍요마을은 박두진 시인의 별이라는 시 한 부분으로 시작해봤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바다에 비쳐서 바다의 별이 된다고 노래했는데요. 사람도 그렇게 서로를 비추면서 사는 게 아닐까. 나의 별이 누군가의 마음에 비춰서 또 그의 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FM 풍요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으로 풍요 여유 함께 하시죠. 권정구 작곡의 별따라기 이어드리죠. 노은아의 저음 해금과 권정구의 기타 연주 함께 하겠습니다.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먼저 권정구 작곡 별따라기, 노은아의 저음 해금과 권정구의 기타 연주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은 오지청 편곡 자진 아리 들으셨어요. 김영우의 노래와 김주리의 해금, 박주연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FM 풍류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년의 한계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왕은 이상정이라는 학자에게 관직을 내렸습니다. 대산 이상정은 작은 퇴계라 불릴 정도로 존경받는 학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의 부름을 받았을 때 건강이 좋지 않았고 한양으로 가는 길에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결국 관직을 거두어 줄 것을 청하는 글을 왕에게 올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정조에게 올린 글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신은 이미 조정에 나아가 힘을 바칠 수 없는 처지이므로 이렇게 말로나마 보잘것없는 충심을 조금이나마 올리고자 합니다. 만약 제가 올리는 말 중에 쓰일 만한 것이 있다면 비록 제 몸은 물러나 있어도 등용된 것이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이 글에서 쓸만한 것이 없다면 그런 제가 조정에 나아간들 무슨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이상정의 글은 언뜻 보면 특별할 게 없어 보입니다. 뜻을 세워라, 이치를 밝혀라, 인재를 등용하라, 백성을 사랑하라 이런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그 외에 뜻을 새겨볼 만한 내용도 있습니다. 바로 경의 태도를 잊지 말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경이라는 글자는 공경할 경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내면의 태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거나 듣지 않는 곳에서도 바른 행동을 하며 자신의 생각까지 철저히 살핀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네요. 겉으로 보이는 말과 행동뿐 아니라 내면까지 철저하게 다스릴 수 있는 경지, 그것을 경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내면과 기본을 탄탄히 하고 당연한 것들을 잘 지키면 다른 일은 저절로 바르게 된다고 그는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평생 학자로 살고자 했던 이상정이라는 인물이 왕에게 남긴 마지막 당부였다고 생각하면 그 당연한 이야기 속에 담긴 깊은 진심이 느껴집니다.

오늘 천년의 향기, 현악영산 회상, 상령산 들으셨습니다. 유기준의 대금과 이호교의 검은고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FM 풍요마을, 이번에는 김백찬 작곡 트랙 1 함께 하시죠. 김진아의 25연 가야금과 김선아의 검은고, 김민아의 해금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김백찬 작곡 트랙 1 감상하셨어요. 김진아의 25연 가해금과 김선아의 검은고, 김민아의 해금 연주였습니다. 오늘 화요일 FM 풍요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이상규 작곡 피리 협주곡 자진아님 함께하시죠. 느린 음악의 아름다움이 강조되는 곡인데요. 감상해 보겠습니다. 문정일의 피리와 이상규가 지휘하는 KBS 국악과연악단의 연주로 함께하시죠.

이상규 작곡 피리 협주곡 자진한잎 듣고 왔습니다. 문정일의 피리와 이상규가 지휘하는 KBS 국악 관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건넌방과 부엌 창문으로 내다보면 뒷집 마당이 수평으로 눈에 들어왔다. 어느 날 나는 지물포에서 반투명 시트지를 사다가 건넌방과 부엌 유리창에 꼼꼼하게 붙였다. 푸른 초원과 파란 하늘에 동실 떠다니는 흰 구름이 그려진 시트지는 뒷집 마당과 우리 집 사이 어색한 시선을 가려주는 막이 되었다. 벽지나 시트지의 그럴듯한 무늬는 꽤 유용할 때가 있다. 그 필터 같은 존재들을 나는 창문 페인터라 부르고 싶다. 창밖의 건물 벽으로 꽉 막혔다 해도 거기에 환하게 빛나는 풍경을 그려넣는 존재들. 소설가 이도의 산문집 밤은 이야기하기 좋은 시간이니까요 중에서 몇 구절 읽어드렸네요. 창문으로 뒷집 마당이 훤히 보이는 집에 살던 시절, 뒷집 사람들과 서로 시선이 마주치지 않도록 하려고 유리창에 시트지를 붙였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푸른 초원과 하늘이 그려진 시트지, 그 가짜 풍경을 붙인 것이죠. 이렇게 시트지나 그림 같은 것으로 가짜 풍경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말하겠지만 때로는 그런 시트지 같은 장치가 필요하다고 글쓴이는 말하는데요. 마치 소공녀 세이라가 다락방에 살게 됐을 때 상상력을 동원해 자신의 현실을 잠시 잊었던 것처럼 소설 마지막 잎새에서 무명 화가가 벽에 가짜 이파리를 그려서 환자에게 희망을 준 것처럼 말이죠. 글쓴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생애 어느 순간은 창문 페인터가 간절히 필요한 때가 있다. 내 남루한 벽에 흠집을 가릴, 낡고 피로한 풍경을 바꿔줄 희망이,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해도

박영은 작곡 숲의 노래, 김선효의 검은 고와 조인성의 피아노 연주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일상 속의 작은 멋과 풍류 이야기, 풍류 오늘을 거닐다 나눠봤습니다. FM 풍류마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백승주였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이 시간쯤 차를 타고 갈 땐 가끔 백미러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앞만 보고 달릴 때 바라보던 풍경과 전혀 다른 장면이 그 작은 거울에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만약 동쪽을 향해 가는 길이라면 지금쯤 백미러엔 가을비가 지난 뒤 장엄해진 서쪽 하늘이 담겨 있을 겁니다. 또한 우리의 뒤를 따라오고 있는 차들의 헤드라이트가 표현주의 화가의 그림처럼 강렬하게 담겨 있겠죠. 그저 백미러를 잠시 봤을 뿐이지만 이 짧은 순간은 어쩌면 인생의 한 장면으로 오래 저장될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백미러도 가끔 바라봐야겠습니다. 거기 우리가 놓친 아름다운 장면이 담겨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지금 눈앞의 것이 전부가 아니다. 내 등 뒤에도 아름답고 글썽이는 것들이 있다. 그런 생각에 이르면 현실에 상처받은 마음이 조금은 위로를 얻기도 하겠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0: berges d'amour. C'est magnifique. C'est magnifique.
1: 10월 13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영화 포레스트 검프 OST에서 테마곡 전해드렸습니다. I'm Forrest, Forrest Gump, 알란 실베스트리의 오리지널 스코어였고요. 이어드린 곡은 C'est Magnifique였어요. 아주 멋지다, 정말 훌륭하다라는 의미인데 이 곡 벤자민 비올레라는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가 노래했습니다. 이 곡 원래는 콜 포터가 작사 작곡한 곡이죠. 1950년대에 발표했던 곡인데 프랑스어 가사를 붙여서 벤자민 비올레가 불렀습니다. 이 벤자민 비올레는 싱어송라이터이지만 영화 배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연을 맡았던 2011년 영화를 위해서 불렀던 곡이었습니다. 김소현 씨, 인생의 백미러. 마치네요. 요즘엔 자주 보는 것 같아요. 하셨고요. 강영실 씨, 이 시간 운전하며 갈 때 노을 지는 풍경이 참 멋지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영선 씨,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하시는데요. 저마다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멘트에 보상받는 느낌이에요. 라고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이영선 씨도 고맙습니다. 오늘 네 오프닝에서 인생의 백미러 이야기 나눠드렸죠. 처음부터 들으신 분 많이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보이는 라디오는 금요일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청취율 조사 참여 인증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전화로 걸려오는 청취율 조사에 응해주신 분은 걸려온 전화번호가 보이는 화면을 캡처해서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품격 구운 과자 세트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 문자 보내실 때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그리고 사연과 신청곡 문자로도 가능하고요. 청취자 참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뮤지컬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에서 뭐 가장 유명한 곡이죠. 두 주인공의 사랑의 이중창이라고 할 수 있겠죠. Tonight, 레나드 번스타인이 작곡한 곡이죠. 이곡 오늘은 만토바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The Way You Look Tonight 였습니다. 제롬 커니 작곡한 곡이죠. 원래 프레드 아스테어가 주연을 맡았던 뮤지컬 영화 스윙 타임에서 프레드 아스테어가 불렀던 곡인데요. 이 곡 예후디 메누인과 스테판 그라펠리, 클래식계와 재즈를 대표하는 두 바이올리니스트의 바이올린 듀오로 물론 뭐 반주가 있지만요.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뮤지컬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가운데 Tonight 전해드렸어요. 브로드웨이 뮤지컬로 시작해서 뮤지컬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그리고 지난 2021년에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자신의 첫 뮤지컬 영화로 이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를 리메이크했었죠. Tonight를 만토바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1300번 쓰시는 분, 오늘도 세은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하루입니다. 저는 어제 수술을 받고 지금 고통 가운데 사랑하는 고양이 감자와 함께 세은 듣고 있습니다. 아픈 제게 따뜻한 위로입니다 하시면서 귀여운 하얀 고양이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셨네요. 네, 보이는 라디오에 사진 올려놓았습니다. 귀를 쫑긋하고 음악을 듣고 있네요. 네, 예, 이름이 감자라고 하셨어요. 감자 사진도 고맙습니다. 1300번 쓰시는 분 얼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6740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입니다. 2015년 경주에서 1시간 거리를 출퇴근한 일이 있습니다. 지친 저녁 퇴근 시간에 차 안에서 우연히 듣던 음악이 너무 마음에 남아서 요즘도 위안삼아 듣고 있는데요. 퇴직 후 10년이 지났는데 와 하면서 듣던 노래를 그때 소개해 주신 분의 목소리로 여전히 들을 수 있다니 정말 반갑고 좋습니다 하시면서 애냐의 곡을 청하셨나요? 그때 그 곡이

이 곡은 지난주에 사연은 읽어드렸었는데요. 7469번 쓰시는 분, 너무너무 힘든 한 주를 마치면서 듣고 있다고 하셨었는데 이번 주는 좀 덜 힘들게 시작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청하셨던 곡, 리베라 소년합창단이 노래한 Song of Life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애냐가 노래한 How Can I Keep From Singing? 나 어찌 노래하지 않으리 였고요. 이번 주에는 이 시간 여러분의 가을 음악 신청곡을 받는다고 예고해드렸죠. 가을이면 생각나는 음악, 듣지 않고 넘어가면 왠지 섭섭한 가을의 멜로디가 있다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9310 문자로 오늘의 가을 음악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그날의 음악으로 선정되신 분께도 고품격 구운과자 세트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을 음악은 다음 주까지 매일 신청받을 예정이니까요. 좀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보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음악으로 선정되신 분은 누구일지 사연 소개해 드리죠. 오늘 7862번 쓰시는 분입니다. 가을이 되면 꼭 듣는 곡 Autumn Leaves, 고엽입니다. 에릭 클랩튼, 에바 캐시디 둘 다 좋아서 그날 느낌에 따라서 듣곤 합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에릭 클랩튼이 더 듣고 싶네요 라고 하셨네요. 어제 비가 오고 있을 때 문자로 보내주셨네요. 오늘은 뭐 맑게 갠 곳도 많지만 해질녘에 잘 어울리는 이 에릭 클랩튼 버전으로 Autumn Leaves, 고엽 준비했습니다.

영화보다 더 오래 남는 영화 음악이 참 많습니다. 드라마에서도 반복적으로 사용되며 사랑을 받았던 주제곡도 많지만 다른 유명한 곡들을 차용하는 경우도 많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곡은 아마 드라마를 위해 만들어진 음악이었다는 사실을 대부분 모르셨을 것 같습니다. TV 드라마에 흐르던 레이첼 야마가타의 Something in the Rain 이야기입니다. Something in the Rain은 한국의 작곡가 이남연이 작곡하고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레이첼 야마가타가 가사를 쓰고 노래한 곡이죠. 2018년에 방송된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에서 사랑의 아픔을 그리는 장면에 깊이 스며들던 이 곡은 이미 있는 곡을 드라마에 데려온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외국 가수가 영어로 노래한 곡이기에 더 그랬죠. 하지만 이 곡은 처음부터 이 드라마를 위해 만들어진 곡이었습니다. 음악 감독이 레이첼 야마가타에게 샘플로 보낸 곡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고 한국의 음악과 드라마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던 레이첼 야마가타가 드라마 OST 참여를 흔쾌히 결정해서 만들어진 곡이라고 하죠. 이 곡을 설명하는 단어로 레이첼 야마가타는 Exposed라는 단어를 꼽았습니다. Exposed는 문맥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드러난, 노출된, 공개된, 취약한 상태에 놓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목에 들어있는 비에 관심을 두지만 실제로 이 노래가 표현하고 있는 건 드러난 감정, 취약한 상태에 놓인 솔직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란 내 영혼을 매혹시킨 누군가를 만나는 일이면서 동시에 내 안에 감춰두었던 부분을 나도 잘 알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 레이첼 야마가타는 엄청난 용기를 내서 타인에 대한 방어막을 내려놓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 가진 힘이라고 말하고 있죠. 에스프레소 같고 진한 잉크로 흘려 쓴 글씨 같은 노래. 레이첼 야마가타의 Something in the Rain 들어보시죠.

사랑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이전보다 훨씬 더 드러난 상태가 된다는 것. 그 취약한 상태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 아마 많은 분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동안 마주하는 나 자신의 모습. 훨씬 더 드러난 감정을 보여준 낯설고도 위태롭고 애틋한 나. 레이첼 야마가타의 Something in the Rain이 비 오는 날의 사랑 노래가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서 내가 얼마나 취약하고 솔직한 사람이 되는가에 대한 노래라는 것이 마음에 와닿죠. 사랑하는 동안 우리 마음의 한 구석엔 언제나 비가 내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리에서 우산도 없이 그 비를 맞고 있는 마음이었을지도 모르죠. 레이첼 야마가타가 이 노래의 제목에 적어둔 비도 어쩌면 실제 비 오는 날이라기보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시간을 감싼 분위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레이첼 야마가타의 Something in the Rain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이번에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C단조 작품 번호 18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전해드리죠.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의 피아노, 키릴 콘드라신이 지휘하는 모스크바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C단조 작품 번호 18 가운데 이 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블라디미르 아시케나지의 피아노 키릴 콘드라신이 지휘한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 주 세상의 모든 음악 애청자를 위한 책 선물 준비했습니다. 못해도 되고 실수해도 된다고 말해주는 어느 평범한 주부의 에세이입니다. 스텝이 꼬이면 그게 바로 탱고. 쪼들리는 살림에 두 아이를 키우

살아오면서 어느새 40대의 경력 단절 여성이 된 한 주부가 탱고를 배우면서 시작한 삶의 변화를 기록한 에세이집인데요. 좋아하는 일에 진심을 다해 빠져드는 작가의 모습에서 묘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책입니다. 사진작가 위성환의 아름다운 탱고 사진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이승은의 에세이 스텝이 꼬이면 그게 바로 탱고를 청취자 10분께 선물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는 책의 표지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청취자 10분께 드릴 텐데요.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 선물방에 있는 이벤트 신청 게시판에 신청액을 올려주시면 당첨자 10분 다음 주 월요일 생방송 끝난 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또 재방송도 매일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녁에 본방송 놓치신 분들은 새벽 1시 또 재방송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3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59분입니다.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포르투갈의 뮤지션 호드리고 레아, 마드리드에 오시라는 크로스오버 파두 그룹 멤버였다가 독립해서 활동하고 있죠. 그의 시네마라는 2004년 음반에서 호자라는 곡 전해드렸습니다. 브라질의 아나 카롤리나가 포르투갈어 가사를 썼고요. 루이치 사카모토의 피아노와 브라질 가수 호자 파소쉬의 목소리가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영화 마지막 황제에 흘렀던 루이치 사카모토의 곡이죠. Rain. 이 곡을 오늘은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 아닌 사카모토의 1996이라는 1996 음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곡에는 루이치 사카모토의 피아노, 에버튼 넬슨의 바이올린, 자키 시모렐렌바움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최성열 씨, 그동안 오랜 시간 힘들게 했던 일을 마무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자전거 라이딩 여행을 왔습니다. 오르막과 내리막을 타면서 힘듦과 쉬움이 이와 같겠구나 생각해 봅니다.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싶네요 하셨어요. 가족분들은 집에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가 봅니다. 그렇죠? 최성열 씨 고맙습니다. 또 호지16님 보이는 라디오로 유튜브로 보내주셨네요. 편찮으신 엄마 곁에서 2주를 보내고 내일이면 다시 런던으로 돌아가려고 짐 정리를 합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손끝까지 떨리지만 꼭 참고 눈물을 숨기며 가방을 누릅니다. 라고 하셨네요. 아, 그림이 막 그려지는데, 그렇죠? 네, 어머니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네, 가서도 호지16님도 건강하시길, 런던에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7137번 쓰시는 분 문자로 주셨는데 오늘은 저에게 환희를 맛보게 해준 아들 웅재의 생일입니다. 혼자 서울서 생활하는 아들에게 축하 선물 노래 음악 신청합니다. 아주 멋지고 달콤한 곡 부탁드려요. 제가 딱 한 곡을 선택하려니 너무 어렵네요 라고 하셨어요. 네, 아드님 웅재군 생일 축하드리고요. 딱 한 곡에 아주 멋지고 달콤한 곡이라고 어려운 숙제를 내주셨는데 다음 곡은 어떨까요? 축하곡으로 네, 3636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를 청하셨던 곡인데요. 벨기에 출신의 샹송 가수죠. 모란느가 노래하는 수영한 프렐리드 드 바흐, 바흐의 전주곡 위에 라는 곡입니다.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1권 가운데 프렐류드 1번 C장조 위에 멜로디를 얹어서 노래합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블랙모스 나이트라는 영국의 포크록 밴드의 연주였습니다. 리더인 리치 블랙모어가 작곡한 곡인데요. 제목이 Durch den Wald zum Bachhaus, 독일어 제목이죠. 숲을 지나 바흐의 집으로라는 제목처럼 바흐가 느껴지는 스타일로 곡을 썼죠. 블랙모스 나이트의 연주였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바흐 구노의 아베 마리아였죠.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1권 가운데 프렐루드 1번 C장조 바흐 작품 번호 846 위에 구노가 멜로디를 얹어서 쓴 곡 아베 마리아를 요요마의 첼로 카스린 스토트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고요. 같은 바흐의 곡 위에 또 다른 멜로디를 얹어서 노래한 모가네의 샹송, 수요한 프렐루드 드 바흐, 바흐의 전주곡 위에 가장 먼저 들으셨습니다. 어제부터 고품격 구운 과자 세트 쿠폰을 드리는 두 가지 이벤트

진행하고 있지요. 가을이면 꼭 한 번은 듣고 넘어가는 내 인생의 가을 음악을 샵 931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6시에서 7시 사이 오늘의 가을 음악을 듣는 자리에 선정되신 분께 선물 드리고요. 또 02로 시작되는 전화로 걸려오는 청취율 조사에 응해주신 분께도 선물 드리겠습니다. 샵 9310 문자로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신 내역 화면을 캡처해서 인증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태희임님께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청하셨어요. 하루의 마무리가 새음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하시면서 외로운 양치기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The Lonely Shepherd. 제임스 라스트가 작곡했고요. 제임스 라스트 오케스트라 그리고 기오르게 잠피르의 팬플루트 연주가 함께합니다.

아주 다이나믹한 음악이었죠. 영화 스타워즈 OST에서 스타워즈 메인 타이틀 전해드렸습니다. 조지 루카스 감독, 마크 해밀, 해리슨 포드 주연의 1977년 영화였죠.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았어요. 존 윌리엄스가요. 존 윌리엄스가 직접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 들으신 곡은 엔니오 모리꼬네의 뭐 대표곡, 손꼽히는 대표곡이죠. 석양의 무법자 OST에서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전해드렸어요. 엔니오 모리꼬네의 음악,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과의 콤비 작품이었죠. 그 전에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외로운 양치기, 기오르게 잔피르의 팬플루트, 제임스 라스트 오케스트라의 연주 였습니다. 이진학 씨, KBS는 개인의 취향을 뒷조사하지 말아야 한다. 한다라고. 왜 모두 전부 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만 나오는가라고 하셨는데, 청취율 조사는 사실 외부에서 하는 겁니다. 전 방송을 다 대상으로 외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KBS 자체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7447번 쓰시는 분께서 청하신 곡인데요. 오늘의 가을 음악 6시와 7시 사이에 들려드리기로 하고 신청곡 받고 있지요. 그런데 좋은 곡들을 너무 많이 신청해 주셔서요. 한 곡 더 선정해서 들려드립니다. 내일은 두 곡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분들의 신청곡 들려드리게 될 것 같네요. 7447번 쓰시는 분이 보내주신 가을 음악. 오늘 두 번째 가을 음악으로 들려드리고요. 구운 과자 세트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명이 노래하는 Try to Remember입니다.

번역가가 조선시대의 기록을 번역하는 공동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번역가가 함께하는 일이니 분량을 나누어 맡아서 번역하게 됐는데 배당받는 원고에도 나름의 희로애락이 있다고 하죠. 어떤 번역가에게는 왕이 몸져 누운 시기에 왕을 보살핀 기록이 배당돼서 번역할 것의 상당 부분이 약재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비교적 수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또 어떤 번역가에게 배당된 기록은 첫 문장이 그래, 그때 그 일은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왕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번역가는 그때 그 일부터 찾아가야 할 테니 그 작업이 다른 번역자가 맡은 일보다 훨씬 어려운 일일 거라는 건 짐작이 되지요. 같은 책 안에 담긴 기록을 똑같은 분량으로 나누어 번역하는 일이어도 각자가 감당해야 할 건 달라서 그 과정이 마치 인생의 한 부분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번역가의 말이 무척 마음에 와닿았지요. 생각해보니 우리도 저마다 역사의 어느 대목, 삶의 어느 부분을 번역하는 사람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무작위로 배정된 똑같은 분량이 왔어도 유독 나에게만 어려운 부분이 주어졌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가끔은 그때 그 일은 어떻게 되었는가 부분을 배정받은 번역가가 된 것 같은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일은 무엇이었을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그때 그 일을 잘 건너왔을까? 그때 그 일을 내 마음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을까? 다른 번역가라면 그때 그 일은 어떻게 번역될까? 역사를 번역하는 작업에선 그때 그 일이 명확하게 존재하겠지만 우리 삶의 그때 그 일은 좀 모호하기도 하죠. 그땐 대단한 사건이었지만 돌아보니 작은 해프닝이었구나 싶은 일도 있습니다.

각자 배당받은 분량을 번역하는 번역가들처럼 우리도 각자의 삶의 부분들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리고 그 번역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질 수도 있겠다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녁의 쉼표 하나에 이어서 전해드린 곡 루도비코 에이나우디의 곡이었는데 그의 피아노 연주 우날드라비타 또 다른 삶에서 였습니다. 이번에는 노르웨이 가수 지그바르 닥슬란의 노래 스툽 다이빙이라는 곡입니다.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노르웨이 가수 시그발드 악슬란의 노래 스튜프, 낭떠러지, 절벽, 낙하라는 의미였고요. 이어드린 곡은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탱고 오페라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마리아에 흐르던 곡인데요. 유소이 마리아라는 노래로 많이 기억하시는 멜로디죠. 밀롱가 델라 아눈시아시온, 숲의 고지의 밀롱가, 포 첼리스트, 송영훈, 리웨이

피처링 요엘 마롯이 클래스 군나르손의 얀지혼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이재영,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수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FM 실황음악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지난 6월 16일 독일의 드레스덴 샘퍼 오퍼에서 펼쳐진 드레스덴 슈타츠 카펠레의 공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아우구스틴 하델리히가 연주하는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토마스 구가이스가 지휘하는 드보르작 교향곡 7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독일의 젊은 지휘자 토마스 구가이스가 지난 6월 16일에 드레스덴 슈타츠 카펠레를 지휘했습니다. 토마스 구가이스는 30대 초반의 나이지만 젊은 나이답지 않은 성숙한 지휘로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프랑크푸르트 오페라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드레스덴 공연에서 드보르작의 교향곡 7번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선보이는데 먼저 이번 음악회 첫 곡으로는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이 연주됩니다. 요즘 세계 무대에서 아주 돋보이는 바이올리니스트 아우구스틴 하델리히가 바이올린을 연주해서 무척 기대가 됩니다. 하델리히는 우리나라에도 자주 와서 서울시향과도 협연을 했고 리사이트를 열기도 했죠. 뛰어난 기교와 아름다운 음색 그리고 음악적인 깊이로 찬사를 받고 있는데요. 하델리히가 이번 드레스덴 공연에서 연주하는 곡은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입니다.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은 여러 바이올린 협주곡들 중에서도 아주 최고 수준의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지만 1806년 12월 23일에 이 곡이 초연될 당시만 해도 반응이 좀 엇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자주 연주되지 않다가 1844년에 당시 13살의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요제프 요하임이 런던에서 이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하면서 이 곡이 새롭게 조명받기 시작했죠. 그 이후에 이 협주곡은 모든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아주 즐겨 연주하는 바이올린의 명곡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게 되는데요. 그러고 보면 연주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드레스덴 공연에서는 아우구스틴 하델리히의 연주라서 더욱더 관심이 갑니다. 자, 그럼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번호 61, 1악장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 2악장 라르게토, 3악장 론도 들으시겠습니다. 아우구스틴 하델리히의 바이올린 토마스 구가이스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슈타츠 카펠레 연주입니다.

베이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번호 61 전악장 들으셨습니다. 바이올린 연주의 아우구스틴 하델리히 그리고 토마스 구가이스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슈타츠 카펠레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네, 역시 하델리히의 바이올린 연주 정말 좋습니다. 자연스러우면서도 아름답고 작품의 핵심을 잘 드러내는 연주 선보였는데요. 아우구스틴 하델리히는 지난 2006년 인디애나폴리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 우승하면서 세계 음악계에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 이후 뉴욕 필하모닉, 베를린 필하모닉 등의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들과 협연해 왔는데요. 하델리히의 자연스러운 연주 스타일이 참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드레스덴 공연에서 앙콜로 슈만의 트로이메라이를 연주합니다. 아우구스틴 하델리히의 바이올린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어린이 전경 작품 번호 15 중에서 트로이메라이를 들으셨는데요. 네, 처음에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에서 영감을 받은 듯한 서주로 시작해서 슈만의 곡으로 이어지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아우구스틴 하델리히가 앙콜로 연주한 곡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난 6월 16일 독일의 드레스덴 젠퍼 오퍼에서 열린 드레스덴 슈타츠 카펠레의 음악회 실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음악회 지휘를 맡은 토마스 구가이스는 1993년 독일 태생의 지휘자입니다. 지난 2023-24 시즌부터 프랑크푸르트 오페라 음악감독으로 활동 중인데요. 본래 구가이스는 베를린 슈타츠 오퍼에서 전설적인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의 조수로 활동하면서 음악 경력을 시작했죠. 그리고 음악뿐만 아니라 물리학 과 특히 그 양자 역학을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구가이스가 국제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는 베를린 국립 오페라에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살롬의 공연을 긴급 대타로 지휘해서 큰 성공을 거둔 다음부터입니다. 특히 독일 오페라 해석에 아주 뛰어난 지휘자로 통하고 있는데요. 이번 드레스덴 공연에서는 드보르작의 교향곡 7번을 지휘합니다. 드보르작의 교향곡 7번은 1885년 4월에 런던에서 초연이 됐는데 그 이후에 드보르작은 보헤미아의 브람스라고 불리게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곡이 브람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영국인들도 그것을 알아차리고 드보르작을 보헤미아의 브람스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요. 드보르작은 실제로 이 교향곡 7번을 작곡할 당시에 브람스의 교향곡 3번을 듣고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브람스의 교향곡이 좀 모범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드보르작의 교향곡 7번은 역시 그 체코 작곡가 드보르작의 곡답게 특히 3악장을 들어보면 체코 민속음악의 요소를 아주 강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체코 춤곡 퓨리안테의 리듬을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럼 안토닌 드보르작의 교향곡 7번 D단조 작품 번호 70 1악장 알리그로 마이스토소, 2악장 뽀꼬 아다지오, 3악장 스케르초 비바체,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들으시겠습니다. 연주에는 토마스 구가이스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슈타츠 카펠레입니다.

안토닌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7번 D단조 작품 번호 70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토마스 구가이스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의 지난 6월 16일 드레스덴 젠퍼 오퍼에서 열린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공연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한 아우구스틴 하델리히의 음반 중에서 안토닌 드보르자크의 유모레스크 작품 번호 101의 7번 들으시겠습니다. 프리츠 크라이슬러가 편곡한 버전이고요. 아우구스틴 하델리히의 바이올린, 찰스 오웬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드보르작의 유모르스크를 아우스틴 하델리히의 바이올린, 찰스 오웬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FM 실황음악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은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강국 배창복입니다. 객관식 문제와 서술형 문제가 있습니다. 객관식 문제는 보기 중에서 정답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정답을 정확히 몰라도 틀린 것부터 하나씩 지워나가다 보면 어느새 답이 두 개 정도로 좁혀집니다. 고민 끝에 하나를 골라서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래도 주어진 보기 중 하나를 고르는 일이다 보니 어떻게든 답을 정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술형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답안지에 내 생각을 직접 써야 하죠. 내가 지금 제대로 쓰고 있는 건가? 정답을 고를 때와는 또 다른 불안감이 생깁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수많은 갈림길에서 선택하고 또 내려놓으면서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지금의 내가 돼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것만큼이나 지금의 나를 어떻게 살아낼지가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답을 고르는 일보다 내 안에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천천히 써 내려가야 하는지 서술형의 질문이 더 많아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정다운 가곡 오늘 준비한 첫 곡은 조영식 씨, 김동진 곡 목련화입니다. 테너 엄정행의 노래입니다.

테너 엄정행의 노래였습니다. 조영식 씨, 김동진 곡, 목련화 함께 하셨습니다. 김명숙 씨, 조원경 곡, 비와 나그네, 베이스 김요한의 노래로 신봉석 씨, 신규복 곡, 한윤미 편곡, 얼굴, 소프라노 강혜정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김명숙 씨, 조원경 곡, 비와 나그네, 베이스 김요한의 노래였고요. 신봉석 씨, 신규복 곡, 한윤미 편곡, 얼굴, 소프라노 강혜정의 노래였습니다. 윤석구 씨, 김혜경 곡, 그리움, 소프라노 이미경, 바리톤 송기창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윤석구 씨, 김애경곡 그리움 오늘 끝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소프라노 이미경, 바리톤 송기창의 노래였습니다. 정다운 가곡 마칩니다.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상처가 될 만한 곳은 애초에 가지 않았다. 상처가 될 만한 말은 처음부터 피하거나 잘랐다. 상처가 될 만한 사람은 애초에 만나지 않았다. 덕분에 몸과 마음이 상처 하나 없이 말끔했다. 그런 말끔한 어느 날 다시 보니 혼자 지구 밖을 떠도는 중이었다. 지구와는 온통 환한데 혼자 캄캄한 지구 밖 어둠 속을 떠도는 중이었다. 두 발은 온갖 별들을 다 돌뿔이라고 채워 넘어진 채 상처 투성이인 채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숙명 속에서 어느 정도의 상처는 불가피합니다. 불가피하다 못해 때로 상처는 내가 살아있는 존재임을 확인시켜주는 생생한 증거기도 합니다. 요즘 겪으시는 상처가 그런 증거와 또 그런 정도의 상처이기를 바라고 다 잘 아물기를 바라봅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엘가야 살리따무 사랑의 인사 핑커 슈커만의 바이올린 레너드 슬래킨이 지휘하는 세인트 루이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첫 곡 보내드렸습니다. 8806번 어제 방송된 11곡이 모두 제가 좋아하는 교향곡들이라 독서 포기하고 당밤에만 집중했습니다. 매일매일이 명곡의 향연입니다. 또 돌아온 청취율 조사 제발 조사 전화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저도 받아보고 싶고 PD도 못 받아봤고 작가도 못 받아본 유니콘 같은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신 분들은 체험 수기를 작성해 주시거나 전화 연결 한번 해서 간증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존재하는 건지 저도 청취율 조사 기간마다 궁금해집니다. 3606번 어제 교향곡 특집 참 좋았습니다. 다채로운 악기 소리들이 조화를 이루어 깊고 풍성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아나운서님의 목소리와 밤이 참 잘 어울립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클래식 음악과 함께하니 행복합니다 하셨습니다. 저희 교향곡이 호흡이 좀 긴 음악 장르라서 여유 있는 음악 청취의 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다고 사연들 남겨주셨고요. 0911번 벌써 청취율 조사 기간이 돌아왔군요. 재우하나님이 청취율 조사 협조 멘트 하실 땐 왠지 직장인의 애환이 느껴져서 짠하기도 했는데 늘 당부함을 지지하지만 비수도권 거주자로서 조사 전화를 받지 못하는 아쉬움을 담아 이렇게 문자로 응원하겠습니다. 이런 사연은 집계가 안 되겠죠 하셨는데 네, 당연히 집계가 안 되고요. 하지만 우리 0911번의 마음은 집계가 됩니다. 아, 이제 아나운서가 이 숫자의 노예가 됐습니다. 청취율이 참 많이 올라서 그 숫자에 연연하기 시작한 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장인의 애환이 느껴지셨군요. 아무튼 이번에도 출발 FM과 함께 좋은 훌륭한 청취율 도약을 기대하겠습니다. 2026년 마지막 청취율 조사 10월 26일 월요일까지 2주 동안입니다. 전화번호가 022056으로 시작한다.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신 겁니다. 받자마자 KBS 클래식 FM 당신의 밤과 음악 요거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실시되는 라디오 청취율 조사에도 당신의 밤과 음악 애청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라고 써놨는데 아니 전화를 받을 수가 있어야 이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전화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살면서 학교에서는 1등이란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동시간대 1위 한번 욕심내보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첫 번째 주간을 맞아서 어제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장르별 베스트 음악들 모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첫날 교향곡 베스트 음악들 전해드렸는데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자, 오늘은 또 귀에 익은 친숙한 클래식 소품들과 실내악 베스트 모아봤습니다. 이 가을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들과 함께 비가 또 내린 곳들이 많이 있었죠. 비 온 뒤에 더 깊어지는 가을밤의 낭만과 정취 누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교향곡 베스트 음악들 전해드렸는데 아니 어떻게 바흐가 빠질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의견을 주신 분들이 있는데 궁금하시죠? 자, 음악 듣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G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07 중에 1번 프렐류드, 무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 연주로 보내드리고 바로 이어서 또 관현악 모음곡 3번 D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68 중에서 2곡 에어, 트레버 피노크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콘서트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3975번. 안녕하세요. 매일 당밤을 자장가 삼아 듣는 가족입니다. 어제 선곡표 보면서 남편과 이야기 나누다 궁금한 점이 생겨 문자 보냅니다. 어제 라인업은 이제 막 10살과 아직 10대 초반인 저희 아이들도 다 맞출 수 있을 만큼 유명한 작곡가 분들이시네요. 조기 교육이 뭐 어마어마하시군요. 이걸 다 맞추신단 말이죠. 모차르트, 베토벤, 맨델스존, 슈베르트 등등. 그런데 문득 음악의 아버지 바흐는 아버지라 왕따 된 거냐 묻는 남편에게 제가 뭐라고 대답해 주면 좋을까요? 부디 협디님의 현명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냥 맞다고 하셔도 됐을 텐데요. 본인이 본인의 어떤 위치를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간의 아버지 따돌림, 예, 종종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방향이 좀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니, 고려시대는 왜 빨간 김치를 안 먹었을까요? 빨간색이 불경해서 그랬을까요? 사실은 이 고춧가루가 들어온 것이 조선시대부터기 때문이죠. 뭐 그 비유가 좀 적합하진 않았지만 비슷한 이유입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시대에는 교향곡이라는 장르가 존재하지 않던 시대입니다. 당시에는 합주협주곡 시대였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이 그 대표곡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 교향곡의 어원이 된 심포니아라는 단어는 존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심포니아는 독립된 연주형 음악이 아니라 오페라나 칸타타 또 모음곡의 시작을 알리는 짧은 도입 서곡이나 간주곡을 의미했습니다. 그 어원은 맞지만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흐의 칸타타 도입부나 오케스트라 작품의 심포니아가 결국에는 교향곡의 모태가 된 것으로 음악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왜 어제 교향곡 베스트에서 바흐의 이름이 없었는지 이해가 되셨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바흐 선생께서 서운해하실까봐 저희가 두 곡을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함께 하실 음악도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는 음악 실내악 소품 중에 하나입니다. 에릭스

데브르자크의 유모레스크, 아이작 스턴의 바이올린, 밀턴 카팀스가 지휘하는 콜롬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였고요. 전에 들으신 곡, 에릭 사티의 주드부, 당신을 원해요. 카운터 테너 유시카 주메라였습니다. 이어지는 곡,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슬픔, 리베스 라이트입니다. 하일리 슈프의 첼로, 사무엘 샌더스의 피아노입니다.

세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먼저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슬픔, 하이니 슈프의 첼로, 사무엘 샌더스의 피아노였고요.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중에 백조, 요요마의 첼로, 캐슬린 스토트의 피아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으신 포레의 시칠리안느, 미칼라 페트리의 리코더, 라르스 아니발의 기타였습니다. 파블로 데 사라사테의 찌고이네르바이젠 작품 20입니다. 사라장의 바이올린, 플라시도 도밍고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사라사테의 치고의 네르바이젠 작품 20, 사라장의 바이올린, 플라시도 도밍고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밤의 한 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일본 4인 작가의 유럽 소설집인 치즈랑 소금이랑 콩이랑에 실린 모리에토의 단편소설 블레누아의 한 페이지 만나보시죠.

흰 메밀밭이라면 우리에겐 이효석의 소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달빛 속 소금을 뿌린 듯한 메밀밭 풍경은 언제 다시 읽어도 숨이 막힐 듯 아름답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메밀밭이 있다면 일본 소설에는 조금 다른 메밀밭이 있습니다. 모리에토의 소설 블레누아 속의 메밀밭입니다. 치즈랑 소금이랑 콩이랑에 실린 다른 소설처럼 블레누아의 배경 역시 유럽, 그 중에서도 프랑스의 브르타뉴입니다. 브르타뉴는 프랑스 지도에서 서쪽으로 툭 튀어나온 지역입니다. 노르망디 아래쪽에 있죠. 브르타뉴 사람들은 자신들을 프랑스가 아닌 영국에서 건너온 켈트족의 피를 이어받은 영국민의 후예 브레튼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부르타뉴만의 고유한 전통들에 대한 자부심과 습관이 아주 강했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여서 메밀로 만든 고유의 음식, 갈렛에 대한 긍지와 고집이 대단했죠. 메밀은 프랑스어로 소설 제목이기도 한 블레누아입니다. 갈렛은 그 메밀로 만든 납작한 도우 위에다 채소며 고기 등을 토핑한 뒤 네모나 세모로 접어서 먹는 음식입니다. 크레이프나 피자와 닮았지만 다른 음식이죠. 그러나 소설의 주인공인 장은 블레누아도 갈렛도 모든 게 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20대 어머니와 의절한 채 파리로 가서 요리사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6년 만에 고향을 찾죠. 그런데 어머니는 죽음을 앞두고도 여전히 파리의 음식 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장이 파리 레스토랑에서 파르페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자 다 큰 사내놈이 디저트나 만들고 있냐고 쏘아댑니다. 장은 식사의 마지막 기억으로 혀에 남는 디저트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크레이프도 만든다고 항변하죠. 하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더 강하게 쏘아붙입니다. 달콤한 크레이프 같은 건 음식도 아니라고요. 장은 다시 어머니에 대한 반반심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엔 결국 고향 부르타뉴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흰꽃 흐드러진 메밀밭에서 메밀꽃은 어머니를 닮았다며 비로소 어머니가 살아온 세월을 이해하고 화해합니다.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이 부자 간의 화해를 암시한다면 모리에토의 블레누아는 모자 간의 화해를 보여주는 메밀꽃인 겁니다.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일본 작가 모리에토의 단편 소설 블레누와 전해드렸고요. 슈만의 트로이메라의 작품 15의 7, 마르타 아르에르치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멘델스존의 피아노 3중주 1번 디단초 작품 49의 2악장 안단테 콘모토 트랑퀼로 보자르트리오입니다.

멘델스존의 피아노 3중주 1번 D단추의 2악장 보자르 트리오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클래식 FM 당신의 밤과 음악 클래식 베스트 실내악과 소품 특집 듣고 계십니다.

차이콥스키 현악사 중주 1번 디장쥐오 작품 10일 중에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아니 로고인데 멘트도 안 나가고 왜 이렇게 길지 하신 분들 계셨죠? 저희 당신의 밤과 음악 로고 음악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로 그 버전입니다. 오늘 전곡으로 들어봤습니다. 고티에 카피송의 첼로, 더글러스 보이드가 주의하는 파리 체인보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어서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A단추, 도이치번호 821,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입니다. 앙드레 나바라의 첼로, 앤디 다루꼬의 피아노입니다.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A단조 도이치번호 821의 1악장 앙드레 나바라의 첼로 애니 다르코의 피아노였습니다. 이어서 리스트의 사랑의 꿈 3번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세 곡의 피아노 소품이었습니다. 먼저 리스트의 사랑의 꿈 3번 백건우였고요. 이어진 곡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4번 C샵 단조 작품 27 월광의 일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김선욱의 피아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으신 드비스의 달빛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이어지는 곡 파헬벨의 카논입니다. 윈턴 마셀리스 트럼펫, 레이먼드 레파드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체인 오케스트라입니다.

파이벨의 카논, 윈턴 마셜리스의 트럼펫, 레이먼드 레파드가 주의하는 잉글리시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오블리비온, 망각 보내드립니다. 파블로 지글러의 피아노, 오르페우스 체인보 오케스트라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클래식 FM 당신의 밤과 음악 클래식 베스트 실내악과 소품 특집 듣고 계십니다.

마슨의 타이즈 명상곡, 정경화의 바이올린, 이타마르 골란의 피아노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마누엘 폰세의 에스트레이타, 작은 별입니다.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 마이클 스터니시 위하는 세인트 루크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남겨드리면서 당신의 감과 음악 특집 클래식 베스트 실내악과 소품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제작의 안종우,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은행잎에 떨어진 빗방울은 부채꽃 잎 위에 작게 맺혔다가 잎 가장자리를 따라서 또르르 굴러 떨어집니다. 단풍잎에 떨어진 빗방울은 여러 갈래로 갈라진 잎의 뾰족한 끝에 잠시 매달려 있다가 톡 떨어지고요. 또 소나무 잎에 내려앉은 빗방울은 가느다란 바늘잎을 따라 흘러 잎 끝에 모였다가 방울져서 떨어집니다. 넓은 목련잎에 떨어진 빗방울은 잎 표면을 적시기도 하고 잎매클 따라 흘러내리기도 하죠.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같은 하늘에서 내린 비인데 나뭇잎마다 빗방울을 머금는 모습도 떠나보내는 모습도 이렇게 다릅니다. 연잎과 토란잎처럼 빗방울을 튕겨내는 잎도 있고 말이죠. 우리 마음도 그렇죠. 지나간 일을 쉽게 놓지 못하는 마음도 있고 금세 훌훌 털어버리는 마음도 있습니다. 뭐 어느 쪽이 더 좋은 마음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저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마음이 있을 뿐이죠. 가을비가 그친 오후, 지금은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10월 13일 화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비열. 모차르트의 가곡으로 문 열었습니다. The Zufriedenheit. 쾌일번호 473. 만족. 여기서 내가 느끼는 이 얼마나 부드러운 평온함인가. 이런 가사로 시작되는 노래입니다. 아, 우리 노날 가족 여러분들의 마음이길 바라면서 소프라노 바바라 핸드릭스, 마리아 호앙 피레스의 피아노 연주로 화요일 첫 곡 함께했습니다. 촉촉히 물기를 머금은 화요일 오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필요하신가요? 지나간 일을 쉽게 놓지 못하든 훌훌 털어버리셨든 이제부터 한 시간 아름다운 노래로 이 노날 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드리고 싶습니다. 김은희 님께서 오늘따라 소연님 목소리가 촉촉하게 느껴지네요. 날씨 탓이겠죠? 노래의 날개 끝에 맺힌 빗방울은 영롱하고 또랑하다고. 그러면 다행입니다. 공숙경 님, 뾰족한 입 끝에 매달린 물방울 얼마나 이쁘게요. 맞아요. 윤양규님은 직접 만지셨군요. 은행 잎에 떨어진 이파리들 보고 손으로 만지고 왔지요. 가을비가 그쳤네요. 집 근처 작은 운동장 6바퀴 뛰고 와서 헉헉 거리고 계신다고. 음악으로 좀 숨을 가다듬어 보시죠. 김선자님, 날씨는 별로지만 노날로 업. 자, 그러면 이탈리아 가곡으로 그렇게 분위기를 업시켜 볼까요? 스테파노 도나우디의 O del mio amato ben, 오, 나의 사랑하는 이어, 이어집니다. 당신 없는 난 어디서나 쓸쓸해. 밤은 낮과도 같고 불꽃은 얼음같이. 때론 새 희망에 차 다른 일 하려 해도 그대 생각만이 날 괴롭혀. 그대 없이 뭘 하리. 이렇게 내 인생 당신 없이 헛되리라. 테너 카를로 베르곤치, 존 우스만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이탈리아 가곡 두 작품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이 나폴리 출신의 18세기 작곡가죠. 토마소 조르다니. 예, 나폴레타나였어요. 까로미오벤 오랜만에 들어봤네요. 오, 내 사랑. 냉정하게 대하지 말고 사랑하는 나의 연인이여 날 사랑해줘요 호소하는 노래였습니다. 소프라노 엘리아 멜링, 크루트 마주어가 지휘하는 라이프지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이탈리아 가곡 조르다니의 후배격인 스테파노 도나우디의 오 나의 사랑하는 이여, 떠나간 연인에 대한 애절함과 그리움을 노래한 곡이었습니다. 테너 카를로 베르곤치가 불렀고요. 존 우스만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같은 이탈리아인데 바로크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안토니오 비발디의 오페라 그리셀다 중에서 아지타타 다 누에벤티, 두 줄기 바람이 휘몰아치고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왕과 결혼하는 양치기 여인 그리셀다의 딸 코스탄자의 아리아죠. 폭풍우 지는 바다 위 떠있는 배에 그 자신의 사랑과 운명을 비유한 노래인데 얼마나 폭풍우가 심한지 확인해 볼까요? 오늘은 메조소프라노 비비카 주노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노날 가족들이시라면은 체칠리아 바르톨리 음성으로 친숙하실 텐데 한번 비교해서 들어볼까요? 파비오 비온디가 지휘하는 에우로파 갈란테의 연주가 함께합니다.

사뭇 다른 분위기의 이탈리아 노래 두 곡 이어서 만나봤네요. 방금 들으신 곡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의 마드리갈 세속 성악곡이었습니다. 오힘에 끼어가도 아 나는 쓰러지네 아 난 또다시 쓰러지네 예전과 똑같이 사랑에 빠져 마음이 무너지는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네요. 카운트 테너 필립 자르스키 라르페지아타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노래는 이탈리아 오페라 아리아였습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그리셀다 중에서 두 줄기 바람이 휘몰아치고 아유 뭐 이 메조소프라노 비비카 주노도 체칠리아 바르톨리 못지않습니다. 뭐 체칠리아 바르톨리가 더 파워가 있다면 있을 수 있는데 섬세한 느낌은 또 비비카 주노가 더 있는 것 같아요. 파비오 비온디가 지휘하는 에우로파 갈란테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이진희님, 아, 이 표현 참 좋은데요. 선풍기 창법. 8046 쓰시는 분, 와 진짜 대단해요. 전 한 소절만 불러도 숨 넘어갈 것 같아요. 누군들 안 그렇겠습니까? 저 동감합니다. 아, 조울스님, 가을비 조금 내리더니 공기가 차가워지는 느낌이라고 그렇지 않아도 기온이 내려갈 거라는 예보가 있더라고요. 이럴 때 진짜 다들 감기 조심하셔야죠. 7138 쓰시는 분은 지난 무더위를 잊고 하긴 좀 끝까지 덥긴 했어요. 내일부터 찬란한 가을볕을 즐겨야 하겠다는 마음입니다. 부디 그렇게 화창하기를 바랍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함께하고 계세요.

메조 소프라노 안네 소피 본 오터는 샹송도 잘 부르는군요. 올라운드 플레이어입니다. 20세기 샹송 가수이자 작곡가죠. 샤를 트레네. 이 전통 샹송의 재즈의 요소를 가미해서 참 대중적인 발전을 이룬 아티스트로 평가받죠. 그의 작품 중에서 그 Reste t-il de nos amours, 우리 사랑에 무엇이 남았나, 아름다운 날들은 어떻게 됐나, 추억만이 남아 쉼없이 날 깨우네, 시든 행복, 바람에 날리는 머릿결, 날아간 입맞춤, 떠도는 꿈들, 이 모든 건 어찌 됐나 내게 말해다오. 아, 이 낙엽 흩날리는 가을에 잘 어울리는 가사네요. 나지막하고 아련하게 옛사랑을 회상하고 있어요. 이 기타리스트 마츠 베리스트림 외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번엔 프란츠 슈베르트의 가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Kennst du das Land? 도이치번호 321. 그 나라를 아십니까? 이 괴테 뷰렐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에 나오는 그 여주인공 민용의 시의 곡을 붙였습니다. 레몬꽃과 오렌지가 피어나는 남쪽 나라, 뭐 이탈리아겠죠?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노래, 소프라노 쌍드리누비오, 소포스 콰이텟의 연주로 들어보시죠.

두 곡 다 괴테의 비렐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에 나오는 그 여주인공 민용의 시에 곡을 붙였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방금 들으신 곡 19세기 러시아 작곡가 표트르 차이콥스키의 Nur wir die Sehnsucht kennt, 외로움을 아는 이만이었습니다. 오직 그리움을 아는 이만이 내 아픔 알리라. 테너 표트르 베차와 헬무트 도이치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곡은 프란츠 슈베르트의 작품이었죠. 그 나라를 아십니까? 도이치 번호 321. 소프라노 쌍드리누 비오가 불렀고요. 소포스 콰르텟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날씨하고 꽤 잘 어울리는 두 곡의 독일어 각곡이었죠. 유경희님, 오늘 빗방울은 가을에 성큼 다가가게 하는군요. 살짝 외로움도 밀려오고 차가운 겨울도 상상하게 만든다고. 오늘 오프닝 들으시고 잠시 가을 소녀가 되셨다고 했는데 다음 곡도 분위기가 못지않습니다. 미국의 흑인 연가 스피리추얼 이어드릴게요. Nobody knows the trouble I've seen. 내가 겪은 고난은 아무도 모른다네. 이 억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통해 위로를 찾으려는 슬픔과 희망을 동시에 담고 있는 곡입니다. 영국의 아카펠라 그룹 The Scholars의 하모니입니다.

고단한 삶을 위로했던 19세기 미국 노래 두 작품이었네요. 방금 들으신 곡, 19세기 미국 가곡의 왕, 미국 민요의 아버지, 스티븐 포스터의 Hard Times Come Again No More, 힘든 날들 다시 오지 않으리. 남북전쟁 이후에도 대공황 시기에도 이 미국 서민들의 상처를 어루만진 노래라고 하죠. 미국의 여성 아카펠라 그룹 Anonymous 4의 하모니였고요. 브루스 몰스키의 보컬과 피들이 함께했습니다. 먼저는 미국의 흑인 연가 스피리추얼 Nobody Knows the Trouble I've Seen 내가 겪은 고난은 아무도 모른다네 The Scholars의 하모니였습니다. 오늘 클래식 천일 여화에서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독일 민요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노래가 있습니다. 누가 처음 불렀는지 몰라도 노래 속 이야기는 오래도록 남아있죠. 무엇이 그 노래를 계속 부르게 하는 걸까? 노래가 시간을 이기고 전해지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노래 안에 담긴 마음이 세대를 넘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그 노래를 부르고 지켜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이 독일의 한 남자가 맨발의 아가씨에게 건네는 말로 시작하는 구애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사랑스러운 아가씨, 맨발로 다니지 말아요. 그 고운 발 다치겠어요. 아가씨가 대답합니다. 신발이 없는데 어찌 맨발로 다니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남자가 다시 말하죠. 그렇다면 내 사랑이 돼주겠어요? 고운 신발 한 켤레 사줄게요. 하지만 아가씨는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은 가난한 하녀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남자가 말하죠. 가난해도 난 당신을 맞이하겠어요. 그대에겐 명예와 신의가 있잖아요. 그건 돈보다 더 귀한 것이랍니다. 노래가 끝날 무렵 남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금반지를 꺼냅니다. 이 맨발을 걱정하는 말로 시작해서 청혼으로 끝나는 사랑 이야기인데요. 브람스가 편곡한 독일 민요 내 사랑 맨발로 다니지 말아요. 1894년 출판된 49개의 독일 민요 가운데 12번째 곡으로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원래 옛 모라비아 북동부의 클렌트엔 지역에서 독일어 방언으로 전해지던 민요였는데요. 이 노래를 1814년 민요 수집가 마이네르트가 처음으로 한 문예지에 소개한 뒤 1817년에는 자신의 민요집에도 수록하죠. 이후 또 다른 민요 수집가 축할 말리오가 노랫말을 표준 독일어로 다듬은 다음에 여기에 겨울장미라는 발라드의 선율을 결합해서 1840년 출판한 민요집에 실습니다. 흥미롭게도 원래 노래의 마지막에는 남자가 아가씨에게 손을 내밀며 끝나는데 축하 말리오가 다듬은 노래에서는 금반지를 꺼낸 것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 노래는 오래된 민요가 원래 모습 그대로 전해지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노랫말과 선율이 만나 새롭게 모습을 갖춘 노래인 셈이죠. 그리고 그 노래가 다시 브람스를 만납니다. 상대에게 뭘 받을 수 있을까 보다 저 사람이 어디 아프진 않을까, 불편하진 않을까 먼저 헤아리는 마음. 이 소박한 사랑의 마음이 오랜 세월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던 걸까요? 미녀가 시간을 이기고 전해지는 건 그 마음에 공감하고 다시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게 시간을 건너 전해진 노래, 내 사랑, 맨발로 다니지 말아요. Fine Sleep Shen, The Just Mere Neat Barfuskin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가 편곡한 독일 민요 내 사랑 맨발로 다니지 말아요 감상하셨습니다. 테너 페터 슈라이어, 루돌프 둔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오늘 끝곡 또한 독일 민요 골랐습니다. 글로큰루프, 종소리. 저녁 노을이 질 무렵 멀리서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종소리를 표현한 노래입니다. 소프라노 리타 슈라이히, 리겐스부르크 성당 합창단의 하모니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이 시간쯤 차를 타고 갈 땐 가끔 백미러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앞만 보고 달릴 때 바라보던 풍경과 전혀 다른 장면이 그 작은 거울에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만약 동쪽을 향해 가는 길이라면 지금쯤 백미러엔 가을비가 지난 뒤 장엄해진 서쪽 하늘이 담겨 있을 겁니다. 또한 우리의 뒤를 따라오고 있는 차들의 헤드라이트가 표현주의 화가의 그림처럼 강렬하게 담겨 있겠죠. 그저 백미러를 잠시 봤을 뿐이지만 이 짧은 순간은 어쩌면 인생의 한 장면으로 오래 저장됩니다.

될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백미러도 가끔 바라봐야겠습니다. 거기 우리가 놓친 아름다운 장면이 담겨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지금 눈앞의 것이 전부가 아니다. 내 등 뒤에도 아름답고 글썽이는 것들이 있다. 그런 생각에 이르면 현실에 상처받은 마음이 조금은 위로를 얻기도 하겠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10월 13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영화 포레스트 검프 OST에서 테마곡 전해드렸습니다. I'm Forrest, Forrest Gump, 알란 실베스트리의

훌륭하다라는 의미인데 이 곡 벤자민 비올레라는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가 노래했습니다. 이 곡 원래는 콜 포터가 작사 작곡한 곡이죠. 1950년대에 발표했던 곡인데 프랑스어 가사를 붙여서 벤자민 비올레가 불렀습니다. 이 벤자민 비올레는 싱어송라이터이지만 영화 배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연을 맡았던 2011년 영화를 위해서 불렀던 곡이었습니다. 김소연 씨, 인생의 백미러. 멋지네요. 요즘엔 자주 보는 것 같아요. 하셨고요. 강영실 씨, 이 시간 운전하며 갈 때 노을 지는 풍경이 참 멋지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영선 씨,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는데요. 저마다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멘트에 보상받는 느낌이에요. 라고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이영선 씨도 고맙습니다. 오늘 네 오프닝에서 인생의 백미러 이야기 나눠드렸죠. 처음부터 들으신 분 많이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보이는 라디오는 금요일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청취율 조사 참여 인증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전화로 걸려오는 청취율 조사에 응해주신 분은 걸려온 전화번호가 보이는 화면을 캡처해서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품격 구움과자 세트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 문자 보내실 때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그리고 사연과 신청곡 문자로도 가능하고요. 청취자 참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뮤지컬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에서 뭐 가장 유명한 곡이죠. 두 주인공의 사랑의 이중창이라고 할 수 있겠죠. Tonight, 레나드 번스타인이 작곡한 곡이죠. 이곡 오늘은 만토바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The Way You Look Tonight 였습니다. 제롬 커니 작곡한 곡이죠. 원래 프레드 아스테어가 주연을 맡았던 뮤지컬 영화 스윙 타임에서 프레드 아스테어가 불렀던 곡인데요. 이 곡 예후디 메누인과 스테판 그라펠리, 클래식계와 재즈를 대표하는 두 바이올리니스트의 바이올린 듀오로 물론 뭐 반주가 있지만요.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뮤지컬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가운데 투나이트 전해드렸어요. 브로드웨이 뮤지컬로 시작해서 뮤지컬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그리고 지난 2021년에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자신의 첫 뮤지컬 영화로 이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를 리메이크했었죠. 투나이트를 만토바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1300번 쓰시는 분, 오늘도 세음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하루입니다. 저는 어제 수술을 받고 지금 고통 가운데 사랑하는 고양이 감자와 함께 세음 듣고 있습니다. 아픈 제게 따뜻한 위로입니다 하시면서 귀여운 하얀 고양이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셨네요. 네, 보이는 라디오에 사진 올려놓았습니다. 귀를 쫑긋하고 음악을 듣고 있네요. 네, 이름이 감자라고 하셨어요. 감자 사진도 고맙습니다. 1300번 쓰시는 분 얼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6740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입니다. 2015년 경주에서 1시간 거리를 출퇴근한 일이 있습니다. 지친 저녁 퇴근 시간에 차 안에서 우연히 듣던 음악이 너무 마음에 남아서 요즘도 위안삼아 듣고 있는데요. 퇴직 후 10년이 지났는데 와 하면서 듣던 노래를 그때 소개해 주신 분의 목소리로 여전히 들을 수 있다니 정말 반갑고 좋습니다 하시면서 애냐의 곡을 청하셨나요? 그때 그 곡이 애냐의 목소리였어요. 네, How Can I Keep From Singing? 19세기 중반부터 내려오는 미국의 찬송가죠. 들어보시죠. 나 어찌 노래하지 않으리입니다.

이 곡은 지난주에 사연은 읽어드렸었는데요. 7469번 쓰시는 분, 너무너무 힘든 한 주를 마치면서 듣고 있다고 하셨었는데 이번 주는 좀 덜 힘들게 시작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정하셨던 곡, 리베라 소년합창단이 노래한 Song of Life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애냐가 노래한 How Can I Keep From Singing? 나 어찌 노래하지 않으리 였고요. 이번 주에는 이 시간 여러분의 가을 음악 신청곡을 받는다고 예고해드렸죠. 가을이면 생각나는 음악, 듣지 않고 넘어가면 왠지 섭섭한 가을의 멜로디가 있다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9310 문자로 오늘의 가을 음악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그날의 음악으로 선정되신 분께도 고품격 구운과자 세트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을 음악은 다음 주까지 매일 신청받을 예정이니까요. 좀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보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음악으로 선정되신 분은 누구일지 사연 소개해 드리죠. 오늘 7862번 쓰시는 분입니다. 가을이 되면 꼭 듣는 곡 Autumn Leaves, 고엽입니다. 에릭 클랩튼, 에바 캐시디 둘 다 좋아서 그날 느낌에 따라서 듣곤 합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에릭 클랩튼이 더 듣고 싶네요 라고 하셨네요. 어제 비가 오고 있을 때 문자로 보내주셨네요. 오늘은 뭐 맑게 갠 곳도 많지만 해질녘에 잘 어울리는 이 에릭 클랩튼 버전으로 Autumn Leaves, 고엽 준비했습니다.

영화보다 더 오래 남는 영화 음악이 참 많습니다. 드라마에서도 반복적으로 사용되며 사랑을 받았던 주제곡도 많지만 다른 유명한 곡들을 차용하는 경우도 많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곡은 아마 드라마를 위해 만들어진 음악이었다는 사실을 대부분 모르셨을 것 같습니다. TV 드라마에 흐르던 레이첼 야마가타의 Something in the Rain 이야기입니다. Something in the Rain은 한국의 작곡가 이남연이 작곡하고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레이첼 야마가타가 가사를 쓰고 노래한 곡이죠. 2018년에 방송된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에서 사랑의 아픔을 그리는 장면에 깊이 스며들던 이 곡은 이미 있는 곡을 드라마에 데려온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외국 가수가 영어로 노래한

곡이기에 더 그랬죠. 하지만 이 곡은 처음부터 이 드라마를 위해 만들어진 곡이었습니다. 음악감독이 레이첼 야마가타에게 샘플로 보낸 곡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고 한국의 음악과 드라마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던 레이첼 야마가타가 드라마 OST 참여를 흔쾌히 결정해서 만들어진 곡이라고 하죠. 이 곡을 설명하는 단어로 레이첼 야마가타는 exposed라는 단어를 꼽았습니다. exposed는 문맥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드러난, 노출된, 공개된, 취약한 상태에 놓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목에 들어있는 비에 관심을 두지만 실제로 이 노래가 표현하고 있는 건 드러난 감정, 취약한 상태에 놓인 솔직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란 내 영혼을 매혹시킨 누군가를 만나는 일이면서 동시에 내 안에 감춰두었던 부분을 나도 잘 알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 레이첼 야마가타는 엄청난 용기를 내서 타인에 대한 방어막을 내려놓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 가진 힘이라고 말하고 있죠. 에스프레소 같고 진한 잉크로 흘려 쓴 글씨 같은 노래. 레이첼 야마가타의 Something in the Rain 들어보시죠.

사랑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이전보다 훨씬 더 드러난 상태가 된다는 것. 그 취약한 상태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 아마 많은 분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동안 마주하는 나 자신의 모습. 훨씬 더 드러난 감정을 보여준 낯설고도 위태롭고 애틋한다. 레이첼 야마가타의 Something in the Rain이 비 오는 날의 사랑 노래가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서 내가 얼마나 취약하고 솔직한 사람이 되는가에 대한 노래라는 것이 마음에 와닿죠. 사랑하는 동안 우리 마음의 한 구석엔 언제나 비가 내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리에서 우산도 없이 그 비를 맞고 있는 마음이었을지도 모르죠. 레이첼 야마가타가 이 노래의 제목에 적어둔 비도 어쩌면 실제 비 오는 날이라기보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시간을 감싼 분위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레이첼 야마가타의 Something in the Rain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이번에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C단조 작품 번호 18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전해드리죠.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의 피아노 키릴 콘드라신이 지휘하는 모스크바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C단조 작품 번호 18 가운데 이 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블라디미르 아시케나지의 피아노 키릴 콘드라신이 지휘한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 주 세상의 모든 음악 애청자를 위한 책 선물 준비했습니다. 못해도 되고 실수해도 된다고 말해주는 어느 평범한 주부의 에세이입니다. 스텝이 꼬이면 그게 바로 탱고. 쪼들리는 살림에 두 아이를 키우면서 어느새 40대의 경력 단절 여성이 된 한 주부가 탱고를 배우면서 시작한 삶의 변화를 기록한 에세이집인데요. 좋아하는 일에 진심을 다해 빠져드는 작가의 모습에서 묘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책입니다. 사진작가 위성환의 아름다운 탱고 사진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이승은의 에세이 스텝이 꼬이면 그게 바로 탱고를 청취자 10분께 선물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는 책의 표지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청취자 10분께 드릴 텐데요.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 선물방에 있는 이벤트 신청 게시판에 신청액을 올려주시면 당첨자 10분 다음 주 월요일 생방송 끝난 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또 재방송도 매일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녁에 본방송 놓치신 분들은 새벽 1시 또 재방송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3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59분입니다.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포르투갈의 뮤지션 호드리고 레아, 마드리드에 오시라는 크로스오버 파두 그룹 멤버였다가 독립해서 활동하고 있죠. 그의 시네마라는 2004년 음반에서 호자라는 곡 전해드렸습니다. 브라질의 아나 카롤린

포르투갈어 가사를 썼고요. 루이치 사카모토의 피아노와 브라질 가수 호자 파소시의 목소리가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영화 마지막 황제에 흘렀던 루이치 사카모토의 곡이죠. Rain. 이 곡을 오늘은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 아닌 사카모토의 1996이라는 1996 음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곡에는 루이치 사카모토의 피아노, 에버튼 넬슨의 바이올린, 자키 시모렐렌바움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최성열 씨, 그동안 오랜 시간 힘들게 했던 일을 마무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자전거 라이딩 여행을 왔습니다. 오르막과 내리막을 타면서 힘듦과 쉬움이 이와 같겠구나 생각해 봅니다.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싶네요 하셨어요. 가족분들은 집에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가 봅니다. 그렇죠? 최성열 씨 고맙습니다. 또 호지16님 보이는 라디오로 유튜브로 보내주셨네요. 편찮으신 엄마 곁에서 2주를 보내고 내일이면 다시 런던으로 돌아가려고 짐 정리를 합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손끝까지 떨리지만 꼭 참고 눈물을 숨기며 가방을 누릅니다. 라고 하셨네요. 아, 그림이 막 그려지는데, 그쵸? 네. 어머니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네. 가서도, 호지16님도 건강하시길, 런던에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7137번 쓰시는 분, 문자로 주셨는데 오늘은 저에게 환희를 맛보게 해준 아들 웅재의 생일입니다. 혼자 서울서 생활하는 아들에게 축하 선물 노래 음악 신청합니다. 아주 멋지고 달콤한 곡 부탁드려요. 제가 딱 한 곡을 선택하려니 너무 어렵네요 라고 하셨어요. 네. 아드님 웅재군 생일 축하드리고요. 딱 한 곡에 아주 멋지고 달콤한 곡이라고 어려운 숙제를 내주셨는데 다음 곡은 어떨까요? 축하곡으로 네 3636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셨던 곡인데요. 벨기에 출신의 샹송 가수죠. 모란느가 노래하는 Sur un prélude de Bach, 바흐의 전주곡 위에 라는 곡입니다.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1권 가운데 프렐류드 1번 C장조 위에 멜로디를 얹어서 노래합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블랙모어스 나이트라는 영국의 포크록 밴드의 연주였습니다. 리더인 리치 블랙모어가 작곡한 곡인데요. 제목이 Durch den Wald zum Bachhaus, 독일어 제목이죠. 숲을 지나 바흐의 집으로 라는 제목처럼 바흐가 느껴지는 스타일로 곡을 썼죠. 블랙모스 나이트의 연주였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바흐 구노의 아베 마리아였죠.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1권 가운데 프렐루드 1번 C장조 바흐 작품 번호 846 위에 구노가 멜로디를 얹어서 쓴 곡 아베 마리아를 요요마의 첼로 카스린 스토트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고요. 같은 바흐의 곡 위에 또 다른 멜로디를 얹어서 노래한 모가네의 샹송, 수요한 프렐루드 드 바흐, 바흐의 전주곡 위에 가장 먼저 들으셨습니다. 어제부터 고품격 구운 과자 세트 쿠폰을 드리는 두 가지 이벤트 진행하고 있지요. 가을이면 꼭 한 번은 듣고 넘어가는 내 인생의 가을 음악을 샵931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6시에서 7시 사이 오늘의 가을 음악을 듣는 자리에 선정되신 분께 선물 드리고요. 또 02로 시작되는 전화로 걸려오는 청취율 조사에 응해주신 분께도 선물 드리겠습니다. 샵 9310 문자로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신 내역 화면을 캡처해서 인증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태희임님께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청하셨어요. 하루의 마무리가 새음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하시면서 외로운 양치기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The Lonely Shepherd, 제임스 라스트가 작곡했고요. 제임스 라스트 오케스트라 그리고 기오르게 잠피르의 팬플루트 연주가 함께합니다.

아주 다이나믹한 음악이었죠. 영화 스타워즈 OST에서 스타워즈 메인 타이틀 전해드렸습니다. 조지 루카스 감독, 마크 해밀, 해리슨 포드 주연의 1977년 영화였죠.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았어요. 존 윌리엄스가요. 존 윌리엄스가 직접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 들으신 곡은 애니어 모리꼬네의 뭐 대표곡, 손꼽히는 대표곡이죠. 석양의 무법자 OST에서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전해드렸어요. 애니어 모리꼬네의 음악,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과의 콤비 작품이었죠. 그 전에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외로운 양치기, 기오르게 잔피르의 팬플루트, 제임스 라스트 오케스트라의 연주 였습니다. 이진학 씨, KBS는 개인의 취향을 뒷조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왜 모두 전부 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만 나오는가라고 하셨는데, 청취율 조사는 사실 외부에서 하는 겁니다. 전 방송을 다 대상으로 외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KBS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7447번 쓰시는 분께서 청하신 곡인데요. 오늘의 가을 음악 6시와 7시 사이에 들려드리기로 하고 신청곡 받고 있지요. 그런데 좋은 곡들을 너무 많이 신청해 주셔서요. 한 곡 더 선정해서 들려드립니다. 내일은 두 곡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분들의 신청곡 들려드리게 될 것 같네요. 7447번 쓰시는 분이 보내주신 가을 음악. 오늘 두 번째 가을 음악으로 들려드리고요. 구운 과자 세트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명이 노래하는 Try to Remember입니다.

번역가가 조선시대의 기록을 번역하는 공동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번역가가 함께하는 일이니 분량을 나누어 맡아서 번역하게 됐는데 배당받는 원고에도 나름의 희로애락이 있다고 하죠. 어떤 번역가에게는 왕이 몸져 누운 시기에 왕을 보살핀 기록이 배당돼서 번역할 것의 상당 부분이 약재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비교적 수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또 어떤 번역가에게 배당된 기록은 첫 문장이 그래 그때 그 일은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왕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번역가는 그때 그 일부터 찾아가야 할 테니 그 작업이 다른 번역자가 맡은 일보다 훨씬 어려운 일일 거라는 건 짐작이 되지요. 같은 책 안에 담긴 기록을 똑같은 분량으로 나누어 번역하는 일이어도 각자가 감당해야 할 건 달라서 그 과정이 마치 인생의 한 부분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번역가의 말이 무척 마음에 와닿았지요. 생각해보니 우리도 저마다 역사의 어느 대목, 삶의 어느 부분을 번역하는 사람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무작위로 배정된 똑같은 분량이 왔어도 유독 나에게만 어려운 부분이 주어졌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가끔은 그때 그 일은 어떻게 되었는가 부분을 배정받은 번역가가 된 것 같은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일은 무엇이었을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그때 그 일을 잘 건너왔을까? 그때 그 일을 내 마음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을까? 다른 번역가라면 그때 그 일은 어떻게 번역될까? 역사를 번역하는 작업에선 그때 그 일이 명확하게 존재하겠지만 우리 삶의 그때 그 일은 좀 모호하기도 하죠. 그땐 대단한 사건이었지만 돌아보니 작은 해프닝이었구나 싶은 일도 있습니다. 그때 그 일을 예전의 나는 이별이라고 번역했지만 지금의 나는 꼭 필요했던 변화로 번역할 수도 있겠죠. 그때 그 일은 어떻게 됐느냐고 나 자신에게 물을 때마다 고뇌하는 번역가의 심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충분한 경험이 없어 서툴게 번역했던 그 일을 조금은 성숙해진 오늘의 내가 정정해두는 작업도 필요하겠죠. 가을은 이미 번역해둔 문장을 펼쳐보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각자 배당받은 분량을 번역하는 번역가들처럼 우리도 각자의 삶의 부분들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리고 그 번역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질 수도 있겠다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녁의 쉼표 하나에 이어서 전해드린 곡 루도비코 에이나우디의 곡이었는데 그의 피아노 연주 우날드라비타 또 다른 삶에서 였습니다. 이번에는 노르웨이 가수 지그바르 닥슬란의 노래 스툽 다이빙이라는 곡입니다.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노르웨이 가수 시그발드 악슬란의 노래 스튜프 낭떠러지 절벽 낙하라는 의미였고요. 이어드린 곡은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탱고 오페라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마리아에 흐르던 곡인데요. 유소이 마리아라는 노래로 많이 기억하시는 멜로디죠. 밀롱가 델라 아눈시아시온 수태고지의 밀롱가 포 첼리스트 송영훈, 리웨이칭, 요엘 마로시, 클래스 군나르손의 얀지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이재영,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수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명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명반 매주 화요일 중심시간대에 집중감상곡, 교향곡 또는 관현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준비했는데요. 세자르 프랑크의 교향곡 디단조,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가 지휘하는 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1957년 스테레오 레코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루드빅 판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 12번 이플렛 장조 작품 번호 127 알반 베르크 사중주 사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주명반 오늘 첫 곡은 좀 낯선 작곡가입니다. 하지만 첼로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빼놓을 수 없는 협주곡을 남기고 있는 작곡가죠. 레오나르도 레오의 첼로 협주곡 디단조, 크리스티나 말로의 첼로, 잔 라몽이 이끄는 타펠 뮤직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레오나르도 레오의 첼로 협주곡 D단조, 크리스티나 말러의 첼로, 잔 라몽이 이끄는 타펠무직 바로크 오케스트라 연주, 오늘 명연주명 음반 첫 곡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베토벤의 현악사중주 12번입니다. 이 작품은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과도기적인 작품이죠.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과도기적 작품 그러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의 베토벤은 그렇지가 않죠. 중기의 장점과 후기에 다가올 장점을 한데 집적시키고 있는 매혹적인 곡을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도입부 그야말로 마음을 확 제껴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각장의 영탄초의 선율들 정말 매혹적입니다. 루드빅 판 베토벤의 현악사중주 12번 이플랫장쇼 작품번호 127, 오늘은 좀 강성 연주입니다. 알반베르크 사중재단의 연주입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현악사중주 12번 이플레장조 작품 번호 127 알반베르크 사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명연주 명음반 매일 장르별로 집중감상곡 정해놓고 해설과 함께 음악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월요일 협주곡, 화요일 교향곡 관현악곡, 수요일 피아노곡, 목요일 실내악곡, 금요일 성악곡,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주의 신보 코너, 최근 발매된 음반 가운데 좋은 음반 선별해서 대표곡 들어보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순서대로 해서 교향곡입니다. 프랑크의 교향곡 D단조 준비했습니다. 이 세자르 프랑크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형식이죠. 순환 형식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은 이 변주곡이나 뭐 파사칼리아나 샤콘나고 혼동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곡들은 한 선율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변주한다는 데 있지만 이 순환 형식이라는 것은 음악이 흐름에 따라서 특정한 그런 음영이 곳곳에서 약간 변화돼서 등장을 하면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교향곡 D단조도 마찬가지고요. 또 바이올린 소나타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순환 형식은 역시 프란츠 리스트한테 영향을 받은 바가 크죠. 리스트의 피아노 소나타는 순환 형식이 극도로 잘 집적된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일련의 교향시 같은 것들도 전부 순환 형식에 의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프랑크는 리스트를 모범으로 해서 이 교향곡 D단주에서도 순환 형식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라고 한다면 전조, 그러니까 조바꿈을 자주 한다는데 프랑크 음악의 특징이 있죠. 뭐 드뷔시 같은 사람은 프랑크는 전조의 천재다라고 약간 비꼬고 있지만 그것 자체가 프랑크의 매력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교향곡 D단조도 그런 점에서 돋보이는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연주 있는데요. 샤를 뮌시가 주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추진력 있는 직설적인 연주죠. 하지만 오늘 감상하실 줄리니의 연주는 추진력 있으면서도 유려함이 있습니다. 이탈리안이죠. 음악 듣겠습니다. 세자로 프랑크의 교향곡 D단조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가 주의하는 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1957년 스테레오 레코딩입니다.

세자르 프랑크의 교향곡 D단조,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가 지휘하는 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1957년 스테레오 레코딩이었습니다. 오늘 명연주 명반 집중 감상한 곡이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명연주 명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고전음악 전곡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낮 방송이 본방송,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약간의 편집을 거쳐서 또 재방송되고 있습니다. 새벽에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 곡, 야콥 클라인의 첼로와 바소 콘티노를 위한 소나타 A단조, 작품 번호 4-5, 크리스틴 폰데어 골츠의 첼로, 힐레 페르레 비올라 다감바, 리 산타나의 류트 연주입니다.

야콥 클라인의 첼로와 바소 콘티노를 위한 소나타 A단조 작품번호 4-5 크리스티안 폰데어 골치의 첼로 힐레 베르레 비올라 다감바 리 산타나의 류트 연주였습니다. 야콥 클라인의 첼로 소나타는 이 시간 통해서 제가 자주 소개해드리는데요. 이 라움 클랑이라는 레이블 음질 좋기로 유명한데 실제 성에서 자연음향 그대로 녹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또 유명합니다. 오늘 명연주 명음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싱그러운 청춘만큼이나 나이가 들어서 더욱 깊어진 모습도 근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앞둔 이 시간도 더욱 편안하길 바라면서 이 곡 보내드립니다. 취사 고민지의 노래입니다.

추사, 구민지의 목소리로 오늘 첫 곡 들으셨습니다. 전통음악을 구분하는 것으로 정악과 민속악이 있습니다. 궁중음악이나 선비계층의 풍류음악을 정악, 일반 서민들의 음악을 민속악이라고 하죠. 판소리, 민요, 농악 같은 겁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정악 도드리를 준비했는데요. 궁중음악 보허자 가락을 변주한 것으로 제목 도드리엔 같은 선율로 되돌아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창홍의 검은고, 임재원의 대금 연주로 도드리 함께 하시죠.

절제된 선율 속에서 정악의 품격을 느껴봤습니다. 도들이 이창홍의 검은고, 임재원의 대금 연주였습니다. 이번엔 옛날 명창의 판소리

0: 이 심청가를 들어보시죠. 소리꾼은 장판계 명창의 아들 장영찬인데요. 장판계는 고종에게 참봉규지를 받았던 대명창입니다. 하지만 장영찬이 9살 때 세상을 떠나 아들은 아버지의 소리를 이어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장영찬은 14살에 임방울 명창에게 판소리를 배워 비범한 기량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장영찬도 중년에 죽어 오래도록 충분히 활동하진 못했습니다. 오늘 들어보실 소리는 1971년에 녹음한 음원으로 잡음이 섞여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판소리 심청가 중에서 심청 황후 되는 데에서 심황후 부친 생각, 추월만정 대목까지 장영찬의 소리 김명환의 북창단으로 함께 하시죠.
1: 그때요 도사공은 찬작기업소 유인과 기화요처를 구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임당수 떴던 곳을 의전에 진상하였구나. 찬자 보시고 대의하셔 도사공을 입시시켜 무창태수를 지수하시고 그 꽃을 후원 화계상에 심어놓고 조석으로 보실 적에 천재야 무시고 대의헌사 적꽃이 웬 꽃이냐 적꽃이 웬 꽃이냐 여제벽 도화를 동방사이에 따온 지가 3000년이 못 따르니 벽도화도가니요 극락 세계연화꽃이 아름다운 해상동시일 떠와 남듯 그 꽃 이름을 강산화라 이으시고 초석으로 구경하실지 이별온 천재 신인이 살을 나누여 사계상을 의지라니 뜻밖 그 강성화 벌어지며 선녀들이 서 있건한 천재야 오이여 너희들이 귀신이냐 사람일까 신현희하고 여짜오되 남해 공신여로서 심소재를 모시고 세상에 나왔다가 부려 전하를 법하였사오니 황공부지하옵니다. 내 말이 제도 마듯 인호를 불견 간고 천자 대강 탐문허신이 세상의 심소재라 궁녀로 시위하여 별궁에 모셔놓고 이튿날 만조 백관 조회석에서 간밤 꽃봉 사연을 말씀하시니 제신 등이 여짜오드 하나님이 궁무 없으심을 아르시고 인연을 내렸사오니 황후로 정하심이 지당할까 하오이다. 천자 이 말을 오리 들으시고 그날로 태길할지 오로일 갑자시라. 희망후 입궁 후에 연년이 풍년이요 가가호의 태평이로구나. 이때여 희망후 몸은 귀되었으나 다만 부친 생각뿐이로다. 이래는 웅랑간에 빗개 앉어 추워

이 김황후 기가 막히게

0: 그러냐 저기로 가.
1: 아이, 다 얼씨구.
0: 소중한 북해 사회 다리던 등기로 이기냐 도화동들 다 거들라. 불쌍구신 우리 부친 전에 피언질 짱을 지원하여라. 땅으로 들어와 편지를 쓰랴 헐쩍
1: 다 걸치고
0: 한잔 쓰고 눈물 짓고 두잔 쓰고 한숨 쉴 때

내가 옷 차이기로 나 편지점아 손에 들고 문 올려들고 바래보니 길어지는 가

0: 한탄께 별과 달만 두려워지 바르고 없구나.
1: 하이! 찬잔다.
0: 찬자 때마침 내궁에 들어오시니 심하고 눈물 흔적이 있겄다. 찬자 물으시되 그는 황후 없고 부는 천하를 두셨난데 무슨 근심이 있기에 눈물 흔적이 있나니까 희망의 여짜오되 세상에 불쌍한 것이 맹인이오니 천하 맹인을 불러들여 황극전에서 한때 위로함이 첩의 소원이다. 천자 치하하시고 이튿날 승지를 불러 분부하시되 천하 맹인을 황극전으로 불러들여 맹인들의 고작한 한을 한때나마 위로하여줘. 성기 분부 듣고 각도각업으로 행관하시되 황성서 맹인잔치를 배설하였으니 각골 수령은 대소인민간 맹인들에게 각기 노비를 주어 후이 대접하여 황성으로 오르게 하라. 이렇듯 분부하여 노니 음행인지라 지어 애기봉사까지도 황성잔치에 참석하게 되었던 겹이더라. 그때여 심황후는 석달 열흘 맹인잔치를 배설하여 놓고 부친을 기다려 두시지 않은구나.
2: 오랜 세월을 건너온 명창의 소리는 조금 거칠게 남아 있어도 그 안에 담긴 정서만큼은 또렷하게 전해집니다. 장영찬 명창의 소리, 김명원의 북장단으로 판소리 심청가 중에서 심청 황후 되는데 심황후 부친 생가 추월만정 대목까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이상규 작곡 덕수궁의 가을, 이연경의 18연 가야금, 어경준의 대금과 소금, 이석종의 장구와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가야금과 관악기의 선율을 따라 고즈넉한 가을날의 덕수궁을 걸어봤습니다. 이상규 작곡 덕수궁의 가을, 이연경의 18연 가야금, 어경준의 대금과 소금, 이석종의 장구와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0: 우리 음악으로 물들이는 마음 한자리, 국악의 향기.
1: 마음이 머무는 자리, 국악의 향기. 저는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계속해서 전통기악 독주곡 산조를 서양악기 기타로 연주한 음악을 보내드립니다. 기타 산조, 김수철의 기타, 김덕숲의 사물놀이의 연주입니다.

기타 산조, 김수철의 기타와 김덕숲의 사물놀이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기타의 강렬한 선율과 사물놀이의 신명이 멋지게 어우러졌는데요. 이번에는 민요 미량아리랑을 바탕으로 한 두 곡 이어서 준비했습니다. 미량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 해금앙상블 금소리의 연주, 그리고 전재덕의 하모니카와 여러분의 연주로 미량아리랑까지 함께 하시죠.

전재덕의 하모니카와 여러분의 연주로 밀양하리라 들으셨고요. 먼저 건네드린 곡은 해금만의 색채와 금같이 값진 소리를 들려주자는 일념으로 결성된 해금 연주팀. 해금 앵상블 금소리의 연주로 밀양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 함께 하셨습니다. 해금과 하모니카, 서로 다른 악기가 들려준 밀양아리랑의 매력을 만나봤는데요. 이어서 들려드릴 곡, 몽금포 추다해의 노래입니다.

몽금포 추다의 목소리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짙은 개성이 묻어나는 목소리였는데요. 오늘 마지막 곡은 신기복 작곡 유태환 편곡의 곡 얼굴 준비했습니다. 이주연의 해금과 정영하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오늘 아침은 하인리 이그나츠 프란츠 폰 비버의 곡으로 시작합니다. 1696년에 발표된 아르모니아 아르티피지오소 아리오사 중에서 파르티타 5번 G단조의 파사칼리아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볼프강 카슈너가 지휘하는 라우텐 컴파니 베를린이 연주합니다.

하인리 이그나츠 프란츠 폰 비버의 아르모니아 아르티피치오소 아리오사 중에서 파르티타 5번 G단조의 파사칼리아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연주에는 볼프강 카츠너가 지휘하는 라우텐 컴파니 베를린이었습니다. 이어서 비발디의 바순 협주곡 2단조 리용번호 484 전악장 만나보시죠. 알레그로 포코, 안단테, 알레그로까지 세르지오 아졸리니의 바순 연주 함께하는 단체는 디에고 칸탈루피가 이끄는 라우라 수압의 크레모나입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바순 협주곡 2단조, 리용번호 484 전악장, 세르지오 아졸리니의 바순 연주, 함께한 단체는 디에고 칸탈루피가 이끄는 라우라 수아베 크레모나였습니다. 이어서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음악의 헌정, 바흐 작품 번호 1079 중에서 음악 듣겠습니다. 음악의 헌정은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대왕이 준 주제를 가지고 바흐가 완성해낸 대입법적 기법의 총체라고 볼 수 있는 작품인데요. 그 중에서 육성부의 리체르카르, 예브게니 코롤리오프의 피아노 연주를 전해드립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음악의 헌정, 바흐 작품 번호 1079 중에서 육성부의 리체르카르, 피아니스트 예브게니 코롤리오프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소중한 하루의 기분 좋은 시작. KBS 클래식 FM 새 아침의 클래식. 10월 14일 수요일 아침 새 아침의 클래식. 이번에 들으실 곡은 17세기 이탈리아 음악가 안드레아 팔코니에르의 파사카에와 치아코나입니다. 레 사가부티에 드 툴루스의 연주로 준비했는데요. 레 사가부티에라는 말은 불어로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영어로 바꾸면 아낀 색벗을 뜻합니다.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에 사용된 관악기로 트롬본의 조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색벗을 중심으로 여러 타악기들 소리도 함께 들려옵니다. 그럼 함께 만나보시죠.

17세기 이탈리아의 음악가 안드레아 팔코니에로의 파사카이와 치아코나를 레 사가부티에드 툴루즈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주세페 타르티니의 바이올린 소나타 G단조 악마의 트릴입니다. 오늘은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편곡 버전으로 감상하시죠. 라르게토, 알레그로 에네르지코, 알레그로 아사이까지 레이첸의 바이올린, 노린 폴레라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주세페 타르티니의 바이올린 소나타 G단초 악마의 트릴, 오늘은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편곡 버전으로 전악장 전해드렸습니다. 크라이슬러의 편곡으로 인해서 곡 전반에 걸쳐서 더 많은 슬러와 꾸밈음, 트릴 등의 변화가 이뤄졌는데요. 3악장 끝부분의 화려하고 장대한 카덴차 역시 크라이슬러가 더 극적으로 바꿔놓은 부분입니다. 레이첸의 바이올린, 로린 폴레라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새 아침의 클래식 오늘 마지막 곡, 헨델의 리날도 중에서 울게 하소서 골랐습니다. 소프라노 산드린 피오의 음성으로 감상하시고요. 제롬 코리아스가 이끄는 레 팔라댕이 연주합니다.

헨델의 리날도 중에서 울게 하소서, 소프라노 산드린 비우의 음성으로 전해드린 오늘 새아침의 클래식 마지막 곡이었습니다. 함께한 연주단체는 제롬 코레아스가 이끄는 레 팔라댕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소중하게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연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100m 달리기 대회의 출발선에 선 육상선수와 공항 출국장 앞에 서 있는 여행객의 모습은 누가 봐도 구분할 수 있을 만큼 다릅니다. 육상선수는 촌각을 다투는 경주에 앞서 모든 힘을 쏟으려 집중합니다. 여행객의 걸음엔 설렘이 묻어나고 마주치는 모든 일이 즐겁습니다. 오늘 하루 달리기 선수처럼 시작하세요? 아니면 여행자처럼 시작하세요? 독일의 비행사 디터 프리드리히 우드 도르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0: 하이든의 현악 4중주 82번 호복행 번호 367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들었습니다. 타카치 현악 4중주단 연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의 팬과 함께 아나운서 이재후입니다. 10월 14일 수요일 아침 오늘을 여는 한마디. 인생은 경주가 아니라 여정이다. 독일 루프트한자의 비행사였던 디터 우트드로프의 말입니다. 사전에서 정의하는 것처럼 결승선을 향해 내달려야만 하는 경주가 아니라 삶이 여행의 일부인 여정이라면 순간순간 더 음미하며 즐길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부디 여행 같은 하루이기를, 설레는 일 많은 하루이기를 바랍니다. 10월 14일 수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해선 코른 골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맨델스존 현악 교향곡 8번, 바티스타의 첼로 협주곡, 이런 곡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2부 코너 3분 100과 이번 주 로망스로 함께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느린 악장의 로망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부 코너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10월의 주제 미리 듣는 크리스마스 음악입니다. 아, 이미 여정이네요. 경주가 아니라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듣는 크리스마스 음악 1부 맨 끝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2부 순서 한 줄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청취율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마련한 열흘간의 작은 선물, 열흘간의 클래식 상식 한입 퀴즈도 2부 시작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의 팬과 함께 앞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은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없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의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테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혹시 022056으로 시작하는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신 분들은 그 번호를 찍어서 저희에게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조각 케이크 아닌 둥그런 홀 케이크 한 상자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출발 FM과 함께는 유튜브 KBS 클래식 FM 계정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K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 있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최영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날씨 정보입니다. 10월의 14번째 날이자 수요일 아침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올가을 최저 기온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한 자릿수인데요. 9.4도 기록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보니까 경기 파주가 4.8도로 가장 기온이 낮게 관측이 되고 있고요. 대구 안령이 5.8도, 북춘천도 6.4도의 낮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내륙 중심으로 오늘 5도 안팎까지 기온이 내려앉았고 한 자릿수가 많습니다. 따뜻하게 옷차림 하셔야 되겠고요. 이 옷차림은 내일 아침까지는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서 내일 아침 기온까지 계속 낮은 상태 유지돼 쌀쌀하겠고요. 오늘 낮에도 서늘하거나 선선한 20도 안팎의 기온이 예상됩니다. 서울이 대전, 광주와 함께 20도까지 기온이 오를 전망이 고 세종, 강릉, 대구, 부산이 21도, 제주 22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2도 분포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도 서울은 10도로 거의 오늘과 비슷하게 낮게 출발할 전망이고요. 이후로 낮 기온도 조금씩 오르면서 주말쯤 서울은 낮에 24도까지 예보돼 있고요. 일요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찬 공기가 내려온 데다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 예상되고요.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집니다. 서해안 중심으로 강풍특보 발효 중인데요.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잔뜩 내려져 있습니다. 물결이 매우 높아서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도 참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일까지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9.4도입니다. 출발 FM과 함께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으로 61 중에서 3악장 론도 알레그로였습니다. 힐러리 안의 바이올린과 데이빗 진먼이 지휘하는 볼티모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1074 쓰는 분입니다. 클래식에 빠진 남편 덕분에 요즘 매일 하루 종일 집에 KBS 클래식 FM을 켜둡니다. 성악 전공할 때 들었던 곡들을 오랜만에 다시 들으니까 잊고 있던 제 젊은 시절이 생각납니다. 1074 쓰는 분이었습니다. 아유, 젊은 시절 그 기억들, 아름다웠던 추억들 많이 생각나시죠? KBS 클래식 FM과 더불어서 예, 새로운 또 아름다운 시절도, 젊은 시절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시절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074 쓰는 분이었습니다.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남권 씨입니다. 결혼 25주년입니다. 아내 이지연 씨에게 전하고 싶어요. 지연아, 지난 25년간 너무 고마워. 앞으로 더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김남권 씨였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부인 이지연 씨. 고맙고 앞으로도 더 재밌고 행복하고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5주년, 앞으로의 25년도 손 꼭 붙잡고 둘이 발 맞춰서 잘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김태림 씨입니다. 요즘 맑은 가을 날이 많아서 가을 하늘 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까지 듣게 되면 정신없는 출근길, 아, 이 정도면 행복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귀에 익은 곡들이 나오면 반갑고 처음 듣는 곡도 클래식은 이래서 좋구나 싶습니다. 김태림 씨였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출근길이 10분일 때도 있었는데 40분으로 예, 늘어났다고 말씀하셔서 출발의 팬과 함께가 그 늘어난 40분 좋은 친구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어주셔서요. 모리츠 모시코프스키의 교향곡 D장조 중에서 3악장 라르게토 듣겠습니다. 이언 홉슨이 지휘하는 심포니아 바르소비아의 연주입니다.

모리츠 모시코프스키의 교향곡 D장조 중에서 3악장 라르게토 들었습니다. 이언 홉슨이 지휘하는 심포니아 바르소비아 연주였습니다. 334 하나 쓰는 물입니다. 다이어트 4개월째 하고 있는데요. 오늘 드디어 앞자리가 30년 만에 바뀌려고 합니다. 칭찬 많이 해주세요. 산을 옮기셨군요. 와, 334 하나 쓰는 분. 앞자리 바뀌는 거 진짜 어려운데 진짜 축하드립니다. 물 끓는 것에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99도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김만 나다가 갑자기 100도가 되면 끓기 시작하는 것. 분기점. 와, 334 하나 쓰는 분 축하드려요. 다이어트 하신다고 하니까 오이식방 교환권은 보내드려야겠죠. 그래도 받으시겠어요? 334 하나 쓰는 분이었습니다. 그 자린고비였나요? 이렇게 천장에다가 걸어놓고 푸는 것처럼. 근데 식빵은 그럴 수는 없고 가끔 출출할 때 살짝 조금만 떼어서 드세요. 334 하나 쓰는 분께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8518 쓰는 분입니다. 조리원 수요실에서 아침에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를 틀어줍니다. 항상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수요실에 와서 1시간씩 있다가 하는데 덕분에 늘 차분한 마음으로 아가 밥 먹이고 갑니다. 와, 어디에 있는 조리원인가요? 참 멋진, 매력적인, 고마운 조리원입니다. 8518 쓰는 분, 좋은 조리원 들어가셔서 저희가 8518 쓰는 분께 대표로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리원 원장님, 그리고 그 조리원에 8518 쓰는 분과 같이 계신 우리 산모들 더더더더더 많이 많이 건강하고 아기와 더불어서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시간입니다. 10월 미리 듣는 크리스마스 음악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집이 생각나는 캐럴 음반 준비했습니다. 스웨덴의 메조소프라노 안네소피 폰 오터는 우리 시대에 가장 활발하게 공연하면서 많은 음반을 녹음한 가수 가운데 한 명입니다. 가곡, 오페라, 종교음악, 대중음악을 모두 아우릅니다. 그러다가도 크리스마스엔 집으로 돌아가 식구들과 함께하는데 그런 모습이 그려진 음반이 1999년에 나온 Home for Christmas입니다. 웅장한 오케스트라 반주가 아니라 피아노, 아코디언, 기타 같은 소박한 반주에 맞춰 부르는 캐럴, 가곡, 스웨덴 전통 성가들이 담겼습니다. 음반 표지엔 얼어붙은 호수에서 스칸디나비아 썰매를 타는 모습이 실려있는데 오터가 기다란 스키날 위에 얹힌 썰매를 밀고 의자처럼 생긴 썰매엔 오터의 어린 아들이 타고 있습니다. 음반엔 오터가 직접 쓴 해설이 들어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음반은 화려한 축제만을 노래하지 않는다. 북유럽의 긴 겨울밤의 정막, 그 안에 피어나는 작은 온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안도감을 담고 싶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느끼는 그 안도감, 아, 집이구나 싶은 그런 감정, 우리가 바라고 그리는 크리스마스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듣겠습니다. 안네소피 폰 오터의 Home for Christmas 음반 중에서 바흐의 오 달콤한 아기 예수, 오 예수 라인 쥐스, 이탈리아 미뇨 산타 루치아, 그리고 웨이드의 O Come All Ye Faithful. 이 곡이 우리나라에선 개신교에서 참 반가운 성도요라는 이 성가로 불리고 있습니다. 또 영국의 작자 미상의 캐럴 Corpus Christmas Carol, 정확히는 Corpus Christi Carol이겠습니다. 메조소프라노 안네소피 폰 오터의 음성입니다.

안에 소피 폰 오토의 홈 포 크리스마스 음반 중에서 몇 곡을 들었습니다. 지금 막 들으신 곡은 영국의 작자 미상 캐럴인데 벤자민 브리튼의 편곡 버전이었습니다. 콜퍼스 크리스티 캐럴, 그리스도의 몸이었고요. 맨 앞서 들으신 곡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오 달콤한 아기 예수, 오 이에줄라인 쥐스 이어서 이탈리아 미뇨 산타루치아 그리고 웨이드의 오 컴 올 이 페이스풀이었습니다. 메조 소프라노 안데 소피 폰 오토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10월엔 미리 듣는 크리스마스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안데 소피 폰 오토의 캐럴 음반 찾아봤습니다. 4650 쓰는 분입니다. 중학교 2학년 아들. 어제 수행평가 본 곡인데 음악 선생님이 신청한 것 아니냐고 기겁을 합니다. 아, 이런 또 우연이. 우연이 아니죠. 이것은 중학교 2학년 우리 4650 쓰는 분의 아드님과 출발의 팬과 함께가 운명으로 이어져 있는 겁니다. 운명을 거스를

수 있나요? 4650 쓰는 분께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학교 2학년 아드님 덕분에 받는 겁니다. 1825 쓰는 분입니다. 분만실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아기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예비 엄마입니다.

아내가 편하기도 하겠지만 밖이 훨씬 더 좋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1825시는 분께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언제 드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조리원에도 가셔야 될 것 같고. 행복하십시오. 아기와 더불어서 1825시는 분이었습니다. 김규성 씨입니다. 하루에 5대 이상 끼워주자 생각하면서 실제로 해보니까 더 많이 양보하게 됩니다. 배우 손석구 씨가 누군가를 구원하고자 내민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했었는데 그 말이 가슴에 와닿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하루에 5대 이상 내가 끼워주자. 살면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들인데. 실제로는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규성 씨 말씀대로. 아, 오늘 좋은 거 하나 배웠습니다. 김규성 씨 덕분에. 고맙습니다. 좋은 거 알려주셔서. 하루에 5대 이상 끼워주자. 좋네요.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식관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고른 곡은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알레그로 비바체 이 3악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 이 연주자들의 연주를 듣고 싶다고 많은 문자 메시지를 서로 다른 연주자들의 이름을 적어주셔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편식 또는 편식의 유혹이라고 글머리 달아서 단문 50번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로만 편식 또는 편식의 유혹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곡 선정된 분께는 롤케이크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연주자 이분들입니다.